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Chicago, all roads lead to you to get us started on the first broadcast of the week. Good morning, everybody, and welcome in. You are listening to 101.2, 101.3, and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this part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Monday, July 20th, and the time is almost 10:06.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on TBS EFM 101.3. bringing music, stories, thoughts, and a little company for your day. And we are liv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and you'll find us waiting for you there via 보이는 라디오. And if you want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come to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Please come in and say hi and drop a thought, share your morning with us, and we always love hearing your voice in the mix. And if you missed the live show, don't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the morning after. So hope you had a good weekend, everybody. 우리 큐티님들, 축구 좋아하시는 큐티님들께서 제니님 또 상민님 채팅방에 그 월드컵 소식을 남겨주셨네요. So Spain, yes, defeated Argentina 1-0 in the 2026 FIFA World Cup Final. Yes, claiming their second World Cup title. Oh, 두 번째 우승을 한 거란 말씀이죠. 스페인이, 그죠? 스페인이 아르헨티나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Congratulations to Team Spain. 오, 그렇군요. 제가 축구에 대해서만 이렇게 크게 관심은 없어서 어떻게 뭔가 좀 커멘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멋진 게임이었기를 바랍니다. So let's get started with our topic today. I mentioned this word detour in the intro. 이 detour라는 단어가 있죠. 원래는 도로에서 이 우회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그런 뜻이죠. So originally detour is a road sign that simply means a different route. 뭔가 곧바로 가는 빠른 길이 있지만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었다든지 뭐 산사태가 우려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조금 안전하게 먼 길로 돌아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So the road ahead is sometimes under construction or flooded after heavy rain or blocked by the danger of landslide. So the shortest path is no longer an option at this point. So you're asked to take the long way around. That's what we call detour. 하지만 또 인생에 비유해서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But detour has become much more than a traffic term. We use it to describe life itself. 아무래도 뭐 이 운전하는 것, 어디 고속도로 달리는 것을 또 인생에 비유하는 그런 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detour라는 단어를 어떻게 인생에 비유해서 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First one, life is full of detours. 인생은 돌아가는 길로 가득하다. Life is full of detours. Or, you know, what felt like a detour, you know, turned out to be the right path.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던 길인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에게 최적의 길이었다. 최고의 길이었다. 나중에나 알게 되는 것이죠. Or sometimes the biggest detours lead to the best destination. 가장 이 큰 우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적지로 이어지기도 한다. Sometimes the biggest detours lead to the best destinations. And we only know that after it's all done. After it's all finished and said and done. Or a detour doesn't mean you're lost.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Of course, yes. Your career may take a few unexpected detours, a few unexpected turns. 뭔가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기대하지 않았던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커리어는 예상치 못한 그 우회를 몇 번 겪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 detour라는 이 표현 자주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디투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나 이 지연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What I like about the word detour is that it carries a different feeling from, let's say, failure or delay. It suggests taking a step back, sort of, catching your breath or finding another way forward. 일단 후퇴 후숨 고르기 또는 이제 또 다른 길을 도모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목적지를 결국에 향하는 것이 이 디투어이기 때문에 좋은 느낌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even if the route is longer due to this detouring, a detour still leads you toward your destination. 결국에는 우리가 빠른 길로 가든 느린 길로 가든 우리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라는 점에서는 다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디투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Have you ever realized what felt like a setback, a detour, was actually something that you needed? 여러분은 인생의 디투어를 경험하신 적 있는지. 처음에는 아, 이거 왜 이러지?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나는 빨리 뭔가 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뭔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돌아가야 되고 조금 더 숨 고르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수도 없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보면서 오늘 한주 시작하는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디투어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많았던 것 같은데 한번 제 경험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loria Lynn입니다. Detour ahead.

Gloria Lynn Detour Her Head from the 1993 jazz album by this legendary American vocalist Gloria Lynn. No Detour Ahead. 스카프드른 낙타님께서 음악이 오늘 날씨 무드에 아주 딱이네요. Perfect kind of music for today's weather. Glad you enjoyed it. You know, I do my music selection when I come to work every morning. 사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보통 이제 선곡을 그날 당일에만 하거든요. I think it really makes a big difference. 약간 자화자찬 같은데요. 제가. So, no detour ahead라고 하면요. It says in the lyrics, right? 디투어는 없을 예정이야. 직진, only 직진 예정이라는 뜻인가요? Only straight road ahead for me. 약간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하는 표현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니님께서 어느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오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그런 표현이네요. It's a perfect expression. So no matter which road you take, as long as you end up in Seoul. So any road is fine as long as it leads to Seoul. 국도로 가든 아니면은 고속도로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된다. 제니님 부산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and some people might say that is so Seoul-centric 너무 이 서울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냐 왜 결국에는 서울로 가야 되냐 이 도시 어떤 이 서울 편중의 어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that's for another discussion, right? 하지만 그렇죠 we all have a destination and as long as we get there in any way possible, it's all fine. You know, no matter how long it takes to get there, 얼마나 오래 걸리든, 어떤 길을 택하든, 결국엔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 딱 뭔가 일맥상통한 그런 그 saying 딱 하나 보내주셨네요. 어느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또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빠른 과정으로 가면은 그만큼 뭔가 이렇게 과정 중에 겪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I think bad thing about getting somewhere really fast is that you don't really get to enjoy the process as much. 뭔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거나 이렇게 복귀할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So, 여러분들의 인생의 detour, 어떤 경험 있으신지 이야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realized that what felt like a setback was actually a detour? Sort of a blessing in disguise, in a way. 노래 하나 듣고 또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소란, 우리 가던 길로 천천히 가자.

소란 우리 가던 길로 천천히 가자.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네요. 우리 가던 길로 천천히 가자. So detour is topic to start off the week, and detour means straight ahead road you plan somehow ended up being very curvy, like a long road. But it will take us to the destination eventually, no matter what. 그런 이야기 함께 같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weather report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Joey, day by day.

비가 많은 비가 또 예상되는 아침 또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확실한 이 장마 시즌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So we are talking about life's detour. 스카프드루 낙타님께서는 진정한 디투어는 윷놀이에서 백도 크크크 이렇게 보내셨는데 exactly right. Sometimes getting this backdo, which means that we have to go back one spot in the traditional play of 윷놀이. We take it as like a penalty. Oh,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뒤로 가는 것은 하나의 이제 벌점처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But sometimes, as you know, it works out for the better. 가끔가다 이 전화 위복이 될 때가 있지 않나요? 백도가 그 순간에는 약간 한 스텝 뒤로 가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Our kitten names are really good, bringing so such a useful and very relevant sayings in regards to our topic for today. 5750님께서는 저는 고속도로보다 국도나 지방도가 좋아요. 고속도로로 가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길들도 많고 재미있는 지명이나 맛집도 발견하게 되는 소소한 기쁨. 5750님 prefers you know those small regional road over you know highways because you know you get to discover the area a bit more like the hot place like you know hot restaurants and just the small things along the way I think. 그쵸. 국도가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또 가격이 싸잖아요. 그죠? I think it's cheaper definitely to use the 국도 or 지방도, right? 맞아요. 오늘 하려는 그런 얘기와 굉장히 또 연관이 되는 말씀이네요.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This is Lisa Loeb. The song is When It Rains.

Lisa Loeb, When It Rains 였습니다. Let's get to some of the messages sent in by our listeners. 1232님께서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다가 제가 나이 먹어가나를 느꼈던 게 가까운 동네도 아는 길도 그냥 내비를 켜고 다니는데요, 저는. 중간에 실시간으로 다른 길로 안내해도 그냥 무시하고 가던 길로 가면 결국에는 예상 시간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일찍 도착하더라고요. 디투어 따위라니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한 살, 두 살 먹어가며 고집, 아집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다른 어떤 앵글의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1232님 says, you know, when I'm driving somewhere nearby or taking a route that I know well, I still turn on the navigation. So when, but when it suggests a different route in real time, you know, I usually ignore it and stick to the road that I already know. And somehow I still arrive around the same time or even earlier than expected. So detour, no thank you. So watching myself being really stubborn, right? I realized this is how I'm getting older. Picking up a little more stubbornness, right? 맞아요. I think sometimes there is that stubbornness that we you know, attain as we get older. I mean, that's only natural, right? But sometimes, you know, things that happen in our lives stop us, you know, being that way. 뭔가 어떤 또 계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족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고집을 또 꺾어야 될 때도 있고 그게 또 디투어가 될 때도 있고, you know, there could be conditions, I don't know, related to our health or family situation. Kind of, you know, tell us that, you know, hey, take a break. Then it sort of becomes a detour for us. And it could really turn out for the better, you know, eventually, if you think about it. 그런 의미도 또 있는 것 같고요. 여러모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32님, 감사드리고요. 근데 뭐 내비게이션은 그냥, 맞아요. 생각하신 대로 가는 게 우리 너무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집대로 아는 대로 가시는 게. 근데 왜 그거 틀어놓으세요? 내비게이션은 근데. And why are you turning on the navigation when you already know the road so well? 신청곡을 주셨는데요. WV의 곡인데요. WV는 is a duet between, duo between 송은이 and 김숙. 그렇군요. 들어볼까요? Featuring 김생민. This is 3도.

Couple of tracks, Double V, 송은이 김숙, 삼도 featuring 김생민, very interesting song. And the following track was 장범준's song, 추적이는 여름비가 돼요. So I asked that a very stupid question actually. 왜 길을 아시면서 내비를 켜시냐고. I asked why turning on the navigation when you know the direction already, right? 당연한 걸 제가 여쭤봤네요.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내비 틀면은 카메라 속도 위반 이런 거. 그다음에 하나는 가끔 딴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 데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늘 과속 중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Please drive safely. 과속하지 마시고요. You know, I do that all the time. 저도 이제 항상 켜놓는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저도. So two reasons, right? You know, to check for, you know, speeding camera, right? And you know, those warning signs, warning voices, right? Slow down. You know, you have to drive under a certain, you know, kilometer per hour. 그죠? Sometimes, you know, we fall into this kind of I don't know, a state of mind. We tend to zone out while driving and go somewhere else. 그런 때가 있죠, 가끔가다.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내비를 켜놓으면 확실히 그 효과, 각성 효과가 있기도 하죠. I heard some of my friend they turn it on because it just feels like, you know, they're with somebody. 누군가 함께 이렇게 컴패니언이 있다는 그런 오랫동안 이제 운전을 해야 될때 계속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또 내비를 켜놓는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So let's get to a message before ending the first half. 1202님께서는 저는 제 인생의 아름다운 디투어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방황과 힘들었던 시기에 기타를 배우게 되었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오, yes. 약간 좀 음악을 깔았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I should have some. Should have had some BGM, romantic BGM, to introduce this message by 1202님. So she says, I would call it a beautiful detour during one of the most difficult and uncertain times in my life. I learned to play guitar, and that's where I met my husband. 그렇군요. 기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타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커플이시겠네요, 그죠? 아주 좋은 기타를 여러 개 사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I'm sure that you've done that already, right? Should buy a really nice guitar and celebrate it together as sort of like a love cupid. 그래서 1202님 says, 시간이 지나서 인생을 돌아보면 디투어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ooking back now, I realize that the detours in life can sometimes lead us to even better opportunities, for sure. Yes, 아까 백도 얘기도 했는데, you know, backdoor is just when you first get it, it's just, oh, you dread it, right? But it could be a blessing.

disguise, as I said many times. You never know, right? 또 1102님의 메시지를 소개하니까 그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 김민호 씨 예전에 사랑일 뿐이야라는 곡 아시죠? 아주 그 메모러블한 그런 후렴구 가사가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So kind of your eventual destination was your husband and all those things that you've experienced along the way were sort of meant to be the detours that would take you eventually to your final destination. 그렇게 생각하면 참 로맨틱하네요. 1102님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 그 곡으로 first half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입니다. My Love.

question led me to school number two with the major that you want to major. 오빠랑 살았던 자취집에서도 훨씬 더 멀고 등록금도 비쌌지만 그때 그 선택을 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학교를 추천했지만 그 학교에 갔다면 제가 지금쯤 뭘 할 수 있었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It was farther from the apartment that I shared with my brother, but and also tuition was more expensive. But I'm glad that I made that choice. Most people recommended number one school, but I wonder if I'd gone there instead. You know, what would I be doing today? 그렇군요.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 또 reputation이 더 높은 학교. 아, 고민 굉장히 되셨겠는데. 또 이제 어머니께서 제안은 그 전공이 맞는 학교를 더 제안하셨다는 거죠. Your mom recommended a school with the major that you like better. I guess sometimes you know the decision are based on economic reasons. 하지만 부모님께서 돈 더 들어도 좋으니까는 메이저 좋아하는 메이저로 가라라고 하신 게 굉장히 훌륭한 선택. 그로 이루어진 이어진 그런 결과가 되었네요. 그렇죠. Kudos to your parents for making that economic sacrifice as well. 그것도 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죠. 좋습니다. 또 비싼 등록금을 감당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곡을 신청한다고 이렇게 해서 special thanks to my parents who paid for my tuition, more expensive tuition that I had to pay for the number two school. Desiree 곡으로 이제 신청해 주셨는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You gotta be.

0: Desiree, you gotta be always love that uplifting spirit. 뭔가 이 곡을 들으면 뭔가 아,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Desiree, you gotta be 듣고 왔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은 5750님 talked about you know choosing between two schools, right? One school with the right major, another school with higher reputation. 근데 또 이제 다른 학교로 가서 또 다른 공부를 하셨어도 you never know, right? You know, what if? 그죠? That remains as a what if, but you know, I'm sure that it turned out you know, good for you as well. 다른 길을 가셨어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일리님께서는 큐모닝입니다. 집에 자고 있을 것 같은 중딩이 있어서 수영 후 커피 드라이브 스루 같은 디투어 없이 귀가 중입니다. 귀가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방학 시작입니다. 아, 그렇군요. So I've got a middle schooler at home who's probably sleeping, so I'm heading straight home after swimming with no coffee drive-through detours today. 그쵸? 그런 디투어 없이 가셔야 된다니. 참, 그 필요한 디투어인데, 그죠? Those coffee break detour, I think, is something we all need. But 중딩이 집에 있으면은 뭐 가셔야죠. 빨리 깨워야죠. So summer vacation has officially begun for most of schools, right? 그렇군요. Well, good luck with it. Good luck with the summer vacation. And I really mean it. 신청해 주신 곡이 있었는데 줄리안 문의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A Cup of Coffee.
1: One, two, three.

Couple of tracks, Julianne Moon, A Cup of Coffee, very interesting song. 끝에 이제 이를 악물고 부르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고 헤일리님께서 In the end, there's a part the singer kind of singing through the gritted teeth, kind of cracks me up. It's just a coffee. It's just a cup of coffee. 이렇게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 저도 그 부분 듣고 굉장히 웃었습니다. Cracks me up. 굉장히 귀여운 노래이네요. 그러니까 I'm assuming that it's from the perspective of a barista. 카페에서 일하는 어떤 점원의 입장에서 It's just a cup of coffee. 그냥 커피 한 잔일 뿐이에요. 너무 좀 그러지 마세요. 좀 그런 뭔가 외침을 담고 있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곡 감사드리고요. And the following track was a request from Benny님, 이소라의 데이트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So that kind of wraps up our topic for today. 제가 좀 목소리가 뒤집어졌네요. 흥분했나 봅니다. Topic of a detour. 신청곡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8823님께서 서로 이제는 처음과 사뭇 다른 주말에 찝찝한 데이트를 뒤로하고 비가 오는 출근길 쏟아지는 비만큼이나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메시지 주셨습니다. So things aren't quite the way they used to be after awkward kind of so-so weekend date. I'm driving to work in the rain and my mind is just as full as the skies, you know, pouring down. 그렇군요. 어떤 복잡한 심경이실지 제가 I can't quite fathom, you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in your on your mind, but I'm sure that you're I hope you feel fine. You feel better by listening to this song. 곡을 함께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또 그렇게 생각할 기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I think in a relationship, right? You know, especially if it is, you know, before you get married or, you know, if it's just a dating relationship, I think sometimes we all need a break and to kind of contemplate and to have a, you know, a midway checkpoint, sort of. 그런 시간이 또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존 메이어의 곡인데요. 8823님. 신청곡입니다. Slow Dancing in the Burning Room.

Live version of John Mayer Slow Dancing in the Burning Room 8823님 신청곡이었는데요 Hope you feel better 8823님 by listening to this song 우주정님께서 비오는데 선곡이 최고입니다 기타 소리가 빗소리처럼 청량하네요 Very crisp guitar sound just like the raindrop perfect song to listen to on a day like today with raining and everything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곡들로 신청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곡 들어와서 또 곡 듣고 와서 또 뮤직 부티크 준비한 게 있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곡입니다 99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 뮤직 부티크 내용, 이 목소리에 대해서, 이 가수의 목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수의 목소리에도 분명히 유행이 있습니다. There are trends in singers' voices too. 굵고 낮은 목소리가 사랑을 받던 시대가 있었죠. There was a time when deep, powerful voices ruled the charts. Like, you know, Barry White. Hello, my name is Barry White. 기억하시죠? 뭐, Leonard Cohen 같은 저음의 보컬. And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거칠고 허스키한 보컬이 또 대세였던 때도 있었죠. Then came the era of you know, rough, raspy vocals, just like Bonnie Tyler that we talked about, who recently passed away. Last week we paid a tribute to Bonnie Tyler and her sort of a soul brother, Rod Stewart, both known for their raspy voice.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죠. 한국 가요계만 봐도 if you just you know think about Korean music scene, right? You won't be able to find that much of a raspy voice. 80년대, 90년대 뭐 이렇게 거친 어떤 허스키 보이스로 유명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고요. 또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에 따라 또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deep voice나 이제 husky voice 그 사이를 뭔가 좀 특별하게 채운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But through every generation, one distinct sound has always stood out. That is a falsetto. 바로 이제 팔세토라고. 팔세토라고 이제 저희가 가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보컬이죠. 처음에 이제 팔세토가 나왔을 때는 신기한 어떤 보컬 테크닉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이 디스코의 상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팝 음악에서 굉장히 흔히 쓰이는 대표적인 목소리 중 하나가 되었었죠. 돼 있죠. So at first it was sort of like a vocal trick. And then it became the unmistakable sound of disco. And today I think falsetto is one of the most expressive tools for a vocalist. 그래서 이제 시대를 따라 변해온 이 팔세토의 이 창법, 그 다음에 그런 곡들 한번 오늘 챙겨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에

해도 이 팔세토 보컬 물론 이제 이 성악에서의 가성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중음악에서의 이 팔세토 중심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First track is by Frankie Valli and the Frankie Valli라는 정말 이 걸출한 그 보컬리스트를 둔 The Four Seasons라는 그 밴드가 있었죠. 60s. 그 당시에 이 팔세토는 흔한 창법이 아니었습니다. You know, falsetto was actually far from a common vocal style back then. 하지만 이 프랭키 발리는 이 높은 그 가성이 무슨 악기 같은 느낌으로 진짜 자유롭게 음역을 넘나드는 그런 보컬이었습니다. So Frankie Valli had this ability to soar, you know, almost effortlessly into unusually high register, almost like a musical instrument. 그래서 바로 이 곡, 'Sherry'가 큰 히트를 치는데 이 프랭키 발리의 이 팔세토가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세토 스페셜 이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Frankie Valli and the Seasons, Sherry'.

Sherry, Frankie Valli, and Four Seasons. Just before the mic, you know, came on, I tried if I could reach that voice. Sherry!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So, Frankie Valli and the Four Seasons, Sherry, falsetto vocal 101 today. So, staying in the 60s, 60년대 좀 계속 머물러 볼게요. 비치 보이스의 음악을 갖고 왔는데, 이 비치 보이스의 브라이언 윌슨의 팔세토는 이 프랭키 발리처럼 강렬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더 따뜻한 감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팔세토였습니다. So Brian Wilson and the Beach Boys' falsetto is more about warm and adding an emotional depth to surf music. As opposed to, you know, what we just heard, Frankie Valli is a very powerful and attention-grabbing sort of falsetto. Very soft kind of falsetto that Brian Wilson featured with the Beach Boys music. 그래서 이 화음을 할 때도 이 falsetto에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한 화음이 또 이 Beach Boys만의 이 가성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Beach Boys, Don't Worry, Baby. Sort of different type of texture of falsetto vocal that you hear from the Frankie Valli and the Four Seasons. 뭔가 조금 더 이제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 들죠. So let's move on to the 70s. 70s, I think I would call it a golden era of falsetto. falsetto가 완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디스코 음악과 함께 그 전성기가 왔다라고 말해도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I think it came with the genre disco. And I think it's also safe to say it came with the Bee Gees. Staying Alive라는 곡 아시죠? 그곡 하나로 진짜 이 팔세토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I think it was very much a defining moment, I think, for falsetto, right?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오늘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 비지스의 곡들이 전반적으로 팔세토가 이제 주로 많이 보컬 테크닉으로 사용됐었는데, if you listen to a lot of Bee Gees song, I think falsetto is sort of their main weapon. 주무기가 이제 팔세토였는데, Stayin' Alive만큼 유명한 곡은 아니지만 역시 팔세토를 잘 보여주는 가성을 잘 보여주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It's not as popular as Stayin' Alive. This is Bee Gees, Night Fever.

Night Fever, Bee Gees였습니다. 맞아요. Stayin' Alive도 있지만은 Artificial Love로 이제 들리는 How Artificial Love도 이 좋은 예 중에 하나죠. 이 Wisdom님께서 Artificial Love는 아니지만 조 트리오도 나왔으면 Yes. 조 트리오도 나와야 되는데 그죠? Bee Gees 나오면. 그래서 How Deep Is Your Love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팔세토의 정말 전형이죠. 들어볼 거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지스입니다. How Deep Is Your Love.

So how deep is your love? Artificial love. Kind of, I would say, softer version of falsetto vocal that you can hear. 약간 공격적이고 날카롭진 않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falsetto vocal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죠. We're kind of running out of time. 그래서 다음 곡을 또 소개해드리면 이제 80년대 들어서는 뭐 이제 falsetto가 정말 뭐 대세로 자리 잡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I think you would hear that kind of a vocal style from Prince. Prince도 뭐 Kiss라는 곡 자체가 역시 거의 100% 팔세토로만 불리워진 그런 곡이죠. 하지만 이 곡 역시 if you listen to this song, features a Prince, just amazing falsetto vocal. I wanna be your lover. 들어볼까요?

Prince, I Wanna Be Your Lover, Falsetto 특집. I probably will continue because the falsetto style would move on to the, you know, 90s and 2000s. And now falsetto, 이 falsetto가 없으면 지금 이제 가수들은 노래를 거의 못할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마이클 잭슨 역시 프린스와 양대산맥이죠. 팔세토에 있어서도 준비했습니다. Before ending, 앤디 마이크님께서도 오늘 병원 가려다가 급 디투어, 필이 딱 왔습니다. 명상과 휴식하기. So I was about to head to hospital today, but then I made a sudden detour, time for meditation and a rest instead. Sounds like a good plan. 감사드리고요. Kitty님, 그럼 오늘도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Michael Jackson, the king of falsetto.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0: That was Sweetbox.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Mistakes, mistakes. 저도 가끔 진짜 작은 실수 하나에 어떡해 나 완전 망했다. It's like the end of the world. 이런 생각, 이런 모드로 들어갈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가질수록 실수 하나가 더 추가돼요. Surprise!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은 실수보다는 그 다음 플레이를 조금 더 빨리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Well, I mean, what are you gonna do? You only have one option, just to move on and think about the next step. And I think confidence, as mentioned in the opening, is such an interesting concept. You don't really notice it when it's there, but the moment that it's gone, everything suddenly gets a little slower. So one mistake doesn't make you less capable. It just gives you another chance to, let's just say, reset. So today, as mentioned earlier, let's not spend too much time replaying the mistake. Let's just get ready for the next play instead. So with that being said, we're going to get today's show started. We're live in the studio, everyone. Welcome, welcome. If you're tuned in at this moment, let me know that you're tuning in. 오늘도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에 따른 따끈한 소식을 들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Congratulations, Spain, for winning the World Cup in 2026. 방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골 넣는 그 명장면을 제가 밖에서 이제 스튜디오 밖에서 보고 이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I guess they do definitely deserve the trophy. 스페인 제가 또 제 2의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열심히 이기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나 봐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Yes, we're live in the studio, so that means you can always talk to me. 오늘도 생방송이니 신청곡과 그리고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lso, you can leave free comments if you are tuning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do that right now. 보는 라디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TBS EFM 유튜브 채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초대구할, let's get it! Issa Gay is tuning in through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t's been so long to stumble upon TBS EFM. Wish you all a good morning and a great week. Summer PD님, 은희 PD님, hope everyone is doing good. Long time no see, it's okay. It's okay. Everyone has been such an avid listener of TBS EFM for a very, very long time.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다른 방송할 때부터 꾸준히 들어주시던 우리 avid listener, Isake, welcome back. How have you been? You've been good? I hope to see more of your messages in our show. What time is it, by the way, in your country? Like, are you able to tune in regularly? If that's possible, like, I would like to see you more. Water K Morning Group 오셨습니다. 출석요.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 반장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해주셨고요. 잘 지내시죠? 닥터페이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펭귄킬러님도 모두 굿모닝, 굿모닝. 기분 너무 좋은 인사를 이렇게 건네주시고 계세요. 어머, 해피라이프님도 오셨어요.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썸머피디님 피자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 저는 오늘까지 휴무라서 오랜만에 침대에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So it looks like you're having another day off today. You're tuning in your bed still. 아, 이런 날 마음껏 즐기셔야 되는데, 그죠? 오늘 밖에 막 비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뭐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푹 모처럼 쉬시는 건가요?
1: I mean, it was rather a long vacation, wasn't it?
0: 이제 빨간 날이 금요일 날 있었기 때문에 뭐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거였는데 날짜 개념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1: So it felt actually pretty good. So I was like on Saturday, I was like, it felt like Sunday for a bit.
0: 그래서 뭐야 내일 출근 아니냐 오늘 토요일이잖아 막 이러면서 혼자 되게 좋아하면서 그런 이렇게 좀 긴 주말을 보냈던 것 같아요. 목요일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야 오늘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잖아.
1: That means I get to have an extra day for vacation.
0: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 그리고 피자 looks like you have been checking out on my Instagram 제 인별그램에 제가 피자 사진 올렸죠. 피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던 맛집에 갔는데 생각보다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뭔가 기대하고 가면 그 감흥이 확실히 떨어지긴 떨어지나 봐요.
1: But anyways, that's how I spent my weekend, you know, having pizza, doing all sorts of

fun stuff. 뭐 거의 먹으면서 그냥 보냈던 것 같은데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긴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사연으로 알려주시고요. Let's now move on and head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Without further ado, I want to ask you guys this. How do you react when you are nervous? What is something that you always do when you're feeling anxious or nervous? Because we all have this moment, even though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always have confidence, if you are put in a certain situation, obviously as a human being, you would feel nervous. So I want to ask you this. 여러분들, 긴장하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누구나 긴장하죠? 우린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긴장할 때 나타나는 어떤 나만의 버릇,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 also feel nervous sometimes. 저도 방송하고 막 이러지만 긴장하는 순간들이 꽤나 있어요. I guess when I feel nervous, especially if I'm in front of a lot of people that I don't really know, I might feel nervous, right? And if I feel nervous, I would just talk way too much. 평소에도 말이 많지만, 긴장하면 좀 말이 더 이렇게 혼나온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약간 말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말이 많아지는 건 오히려 아, 쟤좀 긴장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 mean, some people, they would stay absolutely like quiet. They would just mute themselves if they are feeling nervous. But I'm like completely the opposite. 그래서 뭐 정말 긴장해야 되는 자리, 뭐 이렇게 누구 만나거나 이러면은 아, 근데 막 이거 있지 않아? 저건 저렇지? 저건 이렇지? 막 이러면서 말이 되게 많아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How do you react when you're nervous? 여러분들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우리 박은희 팀장님은 제가 긴장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긴장을 잘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긴장을 하시는 게 상상이 안 돼요. 보통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말할 때 떨리거나 뭐 말이 많아지거나 이러는데 그냥 항상 she's always like maintaining her own pace. 그 페이스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하셔서 약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런데 긴장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s that's free. Okay,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Eric Carmen, All by Myself.

0: It is the 20th of July, Monday morning.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m Summer.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Today, rain is expected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as a stationary front continues to influence the weather. Rainfall amounts are expected to reach 20 to 60 millimeter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대전, 세종, 충남, and Chungbuk could see 20 to 80 millimeters, while Daegu and southern Gyeongbuk are forecast to receive 5 to 40 millimeters. Some areas may experience heavy downpours accompanied by strong winds, thunder, and lightning. So if you're heading outdoors, please be extra cautious and keep an eye on the weather. Temperatures will remain near or slightly above the seasonal average over the next few days. Despite the rain, hot and humid conditions will continue. Heat advisories remain in effect for parts of the Chungcheong region, southern Korea, and Jeju Island, and most areas across the country will see feels-like temperatures hovering around 31 degrees Celsius.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22 to 26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are expected to reach 26 to 33 degrees Celsius. For today's highs, we're looking at 28 degrees Celsius in Seoul, 30 degrees Celsius in Chuncheon, 31 degrees Celsius in Daejeon, 32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30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eongnam studio, it is 23.8 degrees Celsius. If you're heading out today, don't forget your umbrella and be prepared for both sudden downpours and muggy conditions. We're live today, everyone, so that means you can always leave in your messages so that I can read them and introduce them in our show. 우리 출석 체크 보내주시고 계신 상미님, and also hello, Ben Spurl, Morning Groover. Welcome to the program. How are you all getting your days started? It is raining today, a lot, pouring raining, at least on my way to work. It was raining a lot, and it was really hard for me to drive up to the work. So please be careful if you're driving out there, Morning Groovers.
1: 오늘 날이 좀 우중충하고 비도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또 핸들 두 손으로 꼭 잡으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0: Okay, so I did throw you guys a question. We're talking about your own nervous moment.
1: 긴장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좀 하는 행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긴장하면 어떻게 행동하세요?
0: So how do you react when you're feeling nervous?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So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Our 얼짱님 has answered the question.
1: 우리 얼짱님께서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굿모닝! 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소중한 모닝 그루브. 저는 긴장하면 얼굴부터 빨개져요. 이거 되게 별로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0: I've come to treasure Morning Groove because it always gives me something to think about. And as for me, my face turns bright red whenever I get nervous. And I've been like that since I was a kid. And honestly, it's always been so embarrassing. I know, right? Sometimes we all want to hide our feelings. And that really doesn't work out if your face is just automatically turning red whenever you're in a situation that's making you feel nervous.
1: 이게 그리고 좀 억울할 때가 난 그 정도로 부끄럽거나 그 정도로 긴장한 게 아닌데 그냥 이름만 호명되면 썸머 이러면 바로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되게 막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냥 주목만 받으면 얼굴이 바로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지나가거나 말을 걸어도 빨개지고 그러니까 너 얼굴 왜 빨개져? 너 옆에 있는 누구 좋아하지? 막 이러면서 놀림도 많이 당했던 것 같은데
0: But that's not the case, is it? You know? As long as you're getting the attention, you would just automatically turn red despite how you feel about someone.
1: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이 홍조라 그래요, 저.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건가? 이거는 어떻게 뭔가 호르몬적인 내 몸에서 타고는 뭐 그런 건가요? 이거 진짜 고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막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에는. 맞아요. 이런 분들 또 계실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여러분들은 긴장하면 어떠세요? So, how do you react when you're feeling nervou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루버께서 썸머피디님, 모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배송 마치고 퇴근길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반려견인 우리가 아파서 일을 마치자마자 병원 데리고 가느라고 불참을 했네요. 유유. 모두 무사히 출근하시고 이번 주까지도 장마라고 하니 비피해 없이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 little update from our 조국 morning groover. His dog has been sick a little bit. So because he's been taking the dog to the hospital and everything, he couldn't really tune in. 그렇군요.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I actually read this message last week by myself, but I couldn't introduce it on our show. And also, 조국 morning groover responded on our YouTube. comment. 우리 또 유튜브 클립 올렸는데 거기에 코멘트로 또 강아지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다행입니다. 아, 이제 좀 건강기만 걷도록 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닝 그루버. 강아지 모닝 그루버입니다. 예전에 사진도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기억나요. 더 이상 아프지 않길 바라면서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little nervous moments. And also, you can send in your song requests as well. 또 날씨에 어울리는 곡들. 오늘 이 노래만큼은 모닝 그루버들과 꼭 듣고 싶어요. 뭐 이런 곡들 다 좋으니까요. 신청곡도 같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another song. This is Billy Joel, This Night.

And now, don't be shy, everyone, because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our nervous moments.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뭐 예전에 라떼 왕년에 내가 뭐 소개팅했던 시절, 뭐 미팅했던 시절, 아니면 뭐 면접을 봤던 시절, 뭐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분명히 긴장한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Or maybe your first time ever to drive by yourself. 뭐 예를 들어서 혼자 뭐 요리를 했다던가 혼자 여행을 했을 때 뭐 우리는 누구나 긴장한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So let me know about those nervous moments. How did you react, Morning Groovers?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긴장된 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난 주로 긴장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for that, Ben Sparrow responded.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r watching reruns are excellent ways to fight nervousness. Aww, so looks like you're doing your own morning groove meditation. That works, doesn't it? You don't always have to meditate quietly, you know, sit it in a room. Just, you know, listen to your favorite music, your favorite radio show, and while you're doing that, you're totally focused on that itself, right? So that definitely can be counted as meditation. So I believe that you're doing that. It's good to know. Thank you so much, Ben Sparrow, Morning Groover. That is the treatment for all of us. Isakay responded, The two TBS EFM programs have a calming effect and nostalgia brings positive vibe too. Well, thank you. I mean, Isakay basically knows the history of TBS EFM as she has been a listener for a very long time. So think about all those good programs and those good programs to come back sometime in the future. I hope in the near future, as we are having a lot of financial difficulties here at our TBS EFM radio station. So please pray for us. You know, things will turn out just fine, I believe. 사뚜기 모닝 그루버, 긴장할 때 하는 행동은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마시고 길게 뱉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면 긴 긴장감이 덜하게 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ever I feel nervous, I try to breathe in and then breathe out. So that I could kind of like relax myself. 이게 긴장을 많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 긴장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된 거 자체가 너무 이성적인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진짜 긴장되면은 어떻게? 어떻게? Oh my god, I'm panicking. 후, 아, 막 이러면서 아무 생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옆에서 등장하면서 긴장하지 말고 breathe in, breathe out, feeling so much better.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딱 등장하지 않나요? 굉장히 이성적이시고 컨트롤을 본인 컨트롤을 되게 잘하시네 사뚜기 모닝 그루버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다음에 긴장될 때는 무조건 호흡하기 좋은 기운은 막 들어와라 하, 나쁜 기운 다 빠져나가라 이런 마인드로 저는 호흡을 합니다 출석 체크 더 오고 있습니다 Wonder How Morning Groover 용덕님 드래곤 덕 오셨고요 코코님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하지님도 오셨어요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하지님 Let's go 그리고 안진수 모닝 그루버 Looks like he's a new morning groover Welcome to the program. 너무 진행이 부드러워서 듣기 좋아요.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아서 집중하고 듣습니다. A fighting!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귀가 좀 뚫릴 때까지 계속 꾸준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이게 다 들리네. 영어도 들리고 한국어도 들리고 뭔가 바일링골이 된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So I hope you can open up your ears. 귀가 얼른 얼른 열려가지고 듣고 싶은 거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열리다. Open up your ears. 이게 뭔가 영어로 하니까 좀 어색하기는 하네요. 이런 그 open sesame. 귀야 열려라. 열려라 창께.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Don't you guys find this a little like weird and special that they have the exact same expression for open sesame in Korean? 열려라 창께. It's like the literal translation.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한국인가? 영어인가?

오픈 세세미를 우리가 번역해서 열려라 참깨라고 했을까요? 아니, 한국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이 long time no see라는 표현 있잖아요. This is like grammatically incorrect, right? But then people still use it. And I heard that, I mean, from at least what I heard, that it's derived from China. 중국에서 long time no see라는 표현이 퍼져가지고 쓰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열려라 참깨의 시작이 우리나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얘기가 이렇게 또 산으로 슝 가버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이리저리로 마구잡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는 방송, 모닝그루브입니다.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내가 긴장하는 순간 어떤 행동을 하나요? What do you do when you're nervous?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If you're watching me and T-Bong이 on our view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에다가 무료로 또 코멘트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뚜기 모닝 그루버 has requested a song. 긴장할 때 호흡을 길게 마시고 길게 내뱉는다는 사뚜기 모닝 그루버께서 이런 호흡하기 딱 좋은 노래. LMFAO의 Party Rock Anthem!

Let's go. That was Shakira, Burna Boy, Die Die, another World Cup song for this year, actually 2026. Can you guys believe that the World Cup is now over? I mean, 우리 한국이랑 체코전 우리가 이겼을 때가 벌써 한 달 반? 뭐 이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time is running just way too fast. It's over now. This global festival is over now. Yeah, congratulations once again, Spain. 우리 코코님께서 꺄 춤추는 티봉이 너무 귀여워. 근데 팔이 너무 짧아. 그치만 긴장도 안 하고 잘 쳐 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우리 티봉이님께서. So if you we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보는 라디오 보시면 티봉이가 조금 춤을 추고 있었어요. He had his own dance

session because he just can't help himself when listening to these good music. 우리 티봉이 좀 춤 잘 춰요. 제가 억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춤추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팔이 좀 너무 짧아요. 그리고 배도 튀어나와가지고 티봉이가 지금 할 수 있는 동작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럼에도 귀엽게 봐주시고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for our MG Q&A, how do you guys react when you're feeling nervous?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저는 긴장하면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시간 보고 말도 많아지고 그나저나 이놈의 반려모기 아침 출근길을 같이 하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창문 열고 내보낼 수도 없고 라고 해주셨네요. So when I get nervous, I just can't stop fiddling my watch and checking the time. And for some reason, I end up talking a lot more than usual too. So that's the act. That's the behavior that you do, right? You know, you just unnecessarily check the time, although like only a minute has passed. 뭐 시간 지난 지 1분밖에 안 됐고 어디 늦은 것도 아닌데 괜히 막 시계 보고 나중에는 시계 안 차고 온 날도 시계 보실걸요? 손목에 시계가 없는데 몇 시지? 막 이러면서 긴장된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라고 할까요? 아, 모기가 있어요, 지금? 아우, 세상에. 차 안에 모기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 이거 방해될 텐데. 아, 갑자기 운전하고 막 이렇게 이러는데 모기가 이러고 등장하면 그렇게 난감할 수가 없어요. 창문 열어도 안 나가죠. 막 따뜻한 데를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난 반드시 여기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막 비집고 들어오니까 Watch out for those mosquitoes when you're driving morning groovers. 요즘 모기가 기승이기도 하고 요즘 매미 등장하나요? 매미 소리 좀 들리시나요? 요즘 매미 잘 안 보이죠? I see a lot of dragonflies these days. 근데 매미는 아직 좀 철이 아닌가? 비 다 그치면 나오려나? But anyways... 해피라이프님께서 지난 연휴에 죽은 왕녀를 위한 팝안느란 책을 읽었는데 책 속에 클래식부터 올드팝까지 다양하게 등장해서 들으면서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들었던 노래 중 닐 영의 Hearts of Gold 다시 듣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 know it's such a healing and relieving time whenever you're reading a book and kind of like focused on that, immersed on reading your book. 뭔가 그 책 읽고 그 음악에 푹 빠진 그런 주말을 보내신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번 그 즐거운 느낌 회상하시라고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our Happy Life Morning Groover. Stay tuned, everyone. This is Neil Young, Heart of Gold.

0: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PD and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And let's check out more of your messages. 우리 Dragon Duck Morning Groove께서 This is regarding MG Q&A. How do you react when you're feeling extra nervous? 2000년 2월에 대학교 졸업 후 사립학교 영어교사 채용 면접을 봤어요. 재단 이사장님이 미쿡에서 교수님을 하시던 분이라서 얼마나 떨었던지. So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in February year 2000, I interviewed for an English teaching position at a private school. And the chairman of the school had been a professor in the US and I was incredibly nervous. So were you nervous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professor was from the States or were you nervous because that was your first ever job interview?
1: 사람이 뭐 면접 볼 땐 누구나 긴장을 하죠. 근데 이게 긴장하는 게 첫 면접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면접을 보고 또 보다 보면은 좀 긴장감이 예전만큼은 좀 덜하는 because it's like a pure repetition. 근데 이제 첫 면접 때는 막 머릿속에 막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어떻게 대답해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온갖 생각이 저는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 좀 킹받지 않나요? 면접을 보고 나서
0: You know, after the interview, you get to think about the words that you are supposed to say, like only after the interview is over.
1: 아, 인터뷰 때 이 얘기하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인터뷰 끝나면 꼭 귀신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도 그런데 이게 다 긴장해서 그런 거겠죠.
0: I guess you think about all these things because you were basically nervous during the interview.
1: 어떻게 면접 잘 보셨어요? 그 뒤에 에피소드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떤 썰 같은 거 더 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덕 모닝그룹어?
0: Do you even remember the questions that you were asked?
2: 우리 원더헛 모닝그룹어께서는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고 긍정 에너지 받아가요. 선배 PD님.
0: Oh, thank you, thank you.
2: 그리고 티봉이도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티봉이 제 옆에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엽죠?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우리 동글동글한 티봉이.
3: 저는 긴장하면은 아닌 척을 합니다. 은근히 이래저래 긴장하는 스타일인데 포장을 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 소개팅할 때,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새로운 학년에 입학했을 때, 상견례 할 때 등 긴장 안 한 척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한달까요? 결국 상대를 위안답했지만 전혀 배려는 못한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티났을 것 같은데 일부러 과하게 반응하거나 리액션도 크게 말도 많아집니다.
0: So when you are nervous, you get extra excited, I guess. You talk more and you try to like make up the energy and kind of like to escape from that nervous situation whenever you're on a blind date or meeting someone for the first time or meeting the parents, the future in-laws. You would try your best to make up the situation.
1: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나 참 노력했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쵸? 너무 노력했다 이러면서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평소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0: Obviously that would show because you're acting unusual. Like completely unusual. Like that's not you.
1: 근데 그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정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0: Some people don't enjoy that pure silence when they're with a lot of people because it's awkward, right? So they would actually make efforts. They would talk about all these kind of random stuff that they know, try to make up the situation.
1: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내향인이라고 들었어요.
0: And they turn out to be mostly introverts, not extroverts.
1: 오히려 내향인들이 그 오디오 비는 거에 대해서 막 어색해하고 아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못 참아가지고 더 이제 막 오버해서 얘기하고 노력하고 막 그런대요. 그러고 집에 와서 방전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So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Wonder Hot Morning Groover. Are you an introvert?
1: 그런 의미에서 우리 Wonder Hot Morning Groover는 내향인이신가요? 아닌가요? 완전 틀린 거 아니야? 어찌됐건 오다가 이제 주워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0: Alright, morning groovers, keep talking to me. 저한테 계속 말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Let me know about how you react when you're feeling nervous.
1: 내가 긴장할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알려주세요.
0: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tuning in on our Boinen Radi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oday, we're going to move on to our segment, Lyrics Gone Wrong.

Wrong. 오늘도 가사 읊어주는 우리 초대 게스트와 함께하는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So stay right there. Don't go anywhere. We're gonna now listen to Sia, Unstoppable.

Not a sign.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좀 직감하셨나요? 아, 이 노래. So that was Ace of Base, Sign.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뭐 이렇게 망설이시고 그러시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웠나요? I just gave you the whole answer. 정답은 Ace of Base의 I saw the sign, might sign 이었습니다. So I just realized that outside the studio, one of our engineers, 우리 윤동혁 감독님께서 또 호주 워홀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진작에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그럼 제가 이거 안 했죠. 부끄러움은 저의 몫이죠, 항상. 전 전혀 몰랐네. I mean, I knew about 박은희 팀장님, but then like 윤동혁 감독님, he says that he's been living in Australia. In Brisbane, 브리즈번에 이제 또 워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직접 들어와서 한번 해보시던가요? 예. Do you think this is easy, mate? 이게 뭐 쉬운 줄 아세요? 아, 정말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은근도 되게 잘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기대되는 우리 감독님의 미래 방송 출연. 여러분들, if you insist, maybe who knows, right? 아닌가? 또 극강의 아이신 것 같긴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코코 모닝 그루버께서 부캐 천재라고 해주셨네요. At least we have one Morning Groover who complimented about this. Thank you so much, Coco Mite. 이게 효과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부작용이라고 하죠. 자꾸 이게 입에 붙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만타가 왔다 가니까 제가 자꾸 입버릇으로 마이트 마이트 이러고 있어요. I don't think Australians even use that word anymore, might. Or could I? 우리 캔 모닝 그루버. Might, might 하니까 Vegemite 떠오르네요. 추억의 Vegemite. 아, 이거 좋아하셨었어요? 하드코어시네. 이거 굉장히 짭조름한 그잼 같은 소스잖아요. Like, if you go to Australia, this is like a must buy item, I guess. 제가 예전에 여기 TBS 선배님한테 호주 여행 갔다 왔었거든요. So I had my vacation to Australia. I think that was back in 2018. And I bought a huge packet of this Vegemite. And I gave it to my senior. 선배한테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어머, 이건 뭐야? 막 이러시길래, 어, 이거 초콜릿 막 그런 거라고 해서 한입 이렇게 드셔보셨더니 막,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엄청 인상을 쓰셨던 기억이 아직 나네요. 네. 강진수 선배님. Anyways. 정답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우리 에이스 모닝 그루버들이 계세요. We have some ace morning groovers, not ace of base, but ace of morning groovers who managed to send in the answer. 우리 얼짱님께서는 헐이 노래였다니 크크크 설마 the sign? That's right, mate. It's the sign, mate. Sign 맞았고요. 6479 모닝 그루버 says 또 웃다가 가사는 하나도 못 듣고 그라이 마이트만 계속 귀에 맴돌아요. 노래 듣고 간신히 정답 보내요. Ace of Base sign. So again, you've been laughing, so you didn't manage to hear all of the lyrics, but I guess the answer is Ace of Base sign. That's right. You have to open up your ears. Open sesame. 여러분들의 고막 열려라, 열려. 이게 방심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 코너가. 그래서 뭐 낄낄 이렇게 웃는 순간 확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It's all about testing your listening skills, morning groovers. 내가 뭐 듣기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뭔가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이 코너에 주목해 주세요. 정말 집중해서 듣다 보면 정답이 보이거든요. And Kim's fan Morning Groover also sent in the correct answer, Ace of Base Sign. 워낙 또 유명한 노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맞출 거라 생각했어요. Although we did have a little bit of twist in the lyrics.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저는 갈매기 흉내 내신 줄 알았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웬 갈매기예요? 저 이해 못했어요. 갈매기? 그라이마이트? 갈매기가 뭐 이러던가요? 갈매기가? 갈매기 까악까악 이러지 않아요? 갈매기? This is new. 좋아요, 여러분들. So that was our Lyrics Gone Wrong segment. We had Samantha joining us in the show, the cousin of Sam Hamilton. The message was added. 만화에서 나오는 갈매기요라고 죄송이라고 해주는데 더 상처받았는데 이거 더 이상한 거잖아요. 갈매기라니요. 명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읽고 갔는데. 어쨌든 좋아요. 이렇게 체육부장님처럼 혹은 이제 다른 분들처럼 If you want to request for me to pull out a character, you can do that all the time.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이 사람 초대해주세요. 이 사람 한번 섭외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 보내주시면
저희 모닝그룹의 섭외력 아시잖아요. You know the potential of Morning Groover's team, right? We will cast that person. We will find that person and we will cast them. All right?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또 그런 추천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saw the sign. 이 스웨덴 출신의 듀오 노래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었어요. So when I first found out about the song, I thought they were from America, but they are actually from Sweden. 이 스웨덴 출신의 명 가수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들. So we got to listen to that whole throwback jam all together. 좋아요. We still have like half an hour left for Morning Groove, everyone. 보이는 라디오 계속 시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Don't forget today's question, everyone. 오늘의 주제, let's be back on that topic. How do you react when you are nervous? 여러분들, 긴장하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Okay, so it looks like we're already getting some requests. 우리 평양냉면님께서 한석규 배우 섭외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want us to hire cast 한석규, the actor, the legend, by the way. 이거는 저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As long as we have 윤동혁 감독님 joining us in the studio. 감독님께서 들어오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박은희 팀장님은 어? 약간 이러고 계신데, 아니, 목소리 톤이 굉장히 이렇게 낮으시거든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뭐 제가 한번 요청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한석규 접수. 그다음에 Kim's Fan Morning Groover. 아, 이 Ace of Base, The Sign 노래 나왔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아들이 중학생. 그러니까요. 세월은 참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흐를 뿐이죠. 이 순간을 같이 한번 행복하게 즐겨보아요. Let's just enjoy and seize the day, everyone. Alright, let's now listen to a song, shall we? This is Kylie Minogue and Jason Donovan, especially for you.

그러면 온갖 생각이 많아지고 your words and action don't really match. So if you are forcing yourself to be calm, like how does that work?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난 모르겠는데. 우리 공 하나하나칠 모닝 그룹어. 저는 긴장하면 말을 안 해요. 말하고 싶어도 긴장이 되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한 걸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f I'm feeling nervous, I just don't talk. Like even though I try, it just The words won't come out. Really? 이게 긴장이랑 공포랑 구별을 못 하신 건가? 아니, 그건 아닐 테죠. 보통 무서우면은 말이 떡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냥 그 정도의 그 긴장감을 느끼시는 거라서 그러겠죠? I mean, like the 그 뭔가 그 긴장감을 느끼는 그 정도라고 하나요?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순 있으니까 이게 뭔가 거의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면은 말문 자체가 막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이따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긴장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긴장을 하기는 하시는지, like do you even get nervous? Let me know. We have a song request from 평양냉면 모닝그룹. 평양냉면님께서 썸머닝입니다, 모그님들. 리안나의 Umbrella, Ella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셔서 we're gonna have a listen to Rihanna featuring Jay-Z, Umbrella.

So the song we listened to after Umbrella by Rihanna was Where is the Love by the Black Eyed Peas and Justin Timberlake. Can you guys believe the weather, everyone? Over the weekend, I was expecting the rain because that was forecasted to be rainy, and then it didn't. So I was wearing my rain boots. I carried my big, huge umbrella outside, but then it was out and shiny. I mean, it wasn't bad after all, but it was really hard to prospect the weather. 정말 주말에 날씨랑 밀당하면서 보냈거든요. 오늘도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만 봐도 비 안 온다고 한 것 같긴 한데 또 갑자기 아침부터 비가 엄청 오고 막 이러니까 날씨는 좀 실시간 중계를 보는 느낌으로 꾸준히 확인해 주시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 always don't forget to check the weather every single time because, you know, it shifts pretty often, pretty frequently. 꽤나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날씨 체크만큼은 조금 평소에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스스로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Morning Groovers, I guess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I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We are going live back again on Monday, Wednesday, Friday this week, everyone. 이번 주 월수금 생방송인 것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Also, if you have missed out on the beginning part of the show or if you have missed out on the past programs, you can catch again by going on our reruns.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제가 다시 보기, 다시 듣기 가능 할 수 있도록 올리고 있습니다. 노래는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Unfortunately, you're not able to listen to the songs. 저작권 이슈 때문에 노래는 못 듣지만 목소리로만 꽉꽉 채워진 다시 듣기, 뭔가 팟캐스트 느낌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so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인스타그램도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I hope you guys also stay dry and hydrated in this humid and also hot weather, by the way. And yes, everyone,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The Weeknd, Save Your Tears. 여러분들, 월수금 생방 잊지 마시고요. 다음 스케줄은 또 다음 주에 이번 주 말에 공지하도록 할게요. 매번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Okay? If you got it,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and safe day, everyone. Goodbye, Morning Groovers!

their second World Cup title. 두 번째 우승을 한 거란 말씀이죠. 스페인이 그죠? 스페인이 아르헨티나 연장 접전 끝에 1대 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Congratulations to Team Spain. 그렇군요. 제가 축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크게 관심은 없어서 어떻게 뭔가 좀 커멘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멋진 게임이었기를 바랍니다. So let's get started with our topic today. I mentioned this word, detour, in the intro. 이 detour라는 단어가 있죠. 원래는 도로에서 이 우회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그런 뜻이죠. So originally, detour is a road sign that simply means a different route. 뭔가 곧바로 가는 빠른 길이 있지만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었다든지 뭐 산사태가 우려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조금 안전하게 먼 길로 돌아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So the road ahead is sometimes under construction or flooded after heavy rain or blocked by the danger of landslide. So the shortest path is no longer an option at this point. So you're asked to take the long way around. That's why we call detour. 하지만 또 인생에 비유해서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But detour has become much more than a traffic term. We use it to describe life itself. 아무래도 뭐이 운전하는 것, 어디 고속도로 달리는 것을 또 인생에 비유하는 그런 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투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인생에 비유해서 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First one, life is full of detours. 인생은 돌아가는 길로 가득하다. Life is full of detours. Or, you know, what felt like a detour, you know, turned out to be the right path.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던 길인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에게 최적의 길이었다, 최고의 길이었다. 나중에나 알게 되는 것이죠. Or sometimes the biggest detours lead to the best destination. 가장 이큰 우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적지로 이어지기도 한다. Sometimes the biggest detours lead to the best destinations. And we only know that after it's all done, after it's all finished and said and done, Or a detour doesn't mean you're lost.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Of course, yes. Your career may take a few unexpected detours, a few unexpected turns. 뭔가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기대하지 않았던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수 있다. 당신의 커리어는 예상치 못한 그 우회를 몇번 겪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디투어라는 이 표현 자주 쓸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디투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나 이 지연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What I like about the word detour is that it carries a different feeling from, let's say, failure or delay. It suggests taking a step back, sort of, catching your breath or finding another way forward. 일단 후퇴 후숨 고르기 또는 이제 또 다른 길을 도모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목적지를 결국에 향하는 것이 이 디투어이기 때문에 좋은 느낌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even if the route is longer due to this detouring, a detour still leads you toward your destination. 결국에는 우리가 빠른 길로 가든 느린 길로 가든 우리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라는 점에서는 다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디투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Have you ever realized what felt like a setback, a detour, was actually something that you needed? 여러분은 인생의 디투어를 경험하신 적 있는지. 처음에는 아, 이거 왜 이러지?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나는 빨리 뭔가 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뭔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돌아가야 되고 조금 더 숨 고르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수도 없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보면서 오늘 한주 시작하는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디투어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많았던 것 같은데 한번 제 경험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loria Lynn입니다. Detour Ahead.

Gloria Lynn detour her head from the 1993 jazz album by this legendary American vocalist Gloria Lynn. No detour ahead. 스카프드른 낙타님께서 음악이 오는 날씨 무드에 아주 딱이네요. Perfect kind of music for today's weather. Glad you enjoyed it. You know, I do my music selection when I come to work every morning. 사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보통 이제 선곡을 그날 당일에만 하거든요. I think it really makes a big difference. 약간 자화자찬 같은데요. 제가. So, no detour ahead라고 하면요. It says in the lyrics, right? 디투어는 없을 예정이야. 직진, only 직진 예정이란 뜻인가요? Only straight road ahead for me. 약간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하는 표현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니님께서 어느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오.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그런 표현이네요. It's a perfect expression. So no matter which road you take, as long as you end up in Seoul. So any road is fine as long as it leads to Seoul. 국도로 가든 아니면은 고속도로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된다. 제니님 부산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and some people might say That is so Seoul-centric. 너무 이 서울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냐. 왜 결국에는 서울로 가야 되냐. 이 도시 어떤 이 서울 편중의 어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That's for another discussion, right? 하지만 그렇죠. We all have a destination and as long as we get there in any way possible, it's all fine. You know, no matter how long it takes to get there. 얼마나 오래 걸리든 어떤 길을 택하든 결국엔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 딱 뭔가 일맥상통한 그런 그 saying 딱 하나 보내주셨네요. 어느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또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빠른 과정으로 가면은 그만큼 뭔가 이렇게 과정 중에 겪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I think... Bad thing about getting somewhere really fast is that you don't really get to enjoy the process as much. 뭔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거나 이렇게 복귀할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So 여러분들의 인생의 detour 어떤 경험 있으신지 이야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realized that what felt like a setback was actually a detour? Sort of a blessing in disguise, in a way. 노래 하나 듣고 또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소란, 우리 가던 길로 천천히 가자.

소란 우리 가던 길로 천천히 가자.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네요. 우리 가던 길로 천천히 가자. So detour is topic to start off the week. And detour means, you know, straight ahead road that you plan somehow ended up being a very curvy, like, long road. But, you know, it will take us to the destination eventually, no matter what. 그런 이야기 함께 같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weather report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Joey, day by day.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With more heavy downpours expected, be sure to stay weather aware and take extra care. 비가 많은 비가 또 예상되는 아침 또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확실한 이 장마 시즌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So we are talking about life's detour. 스카프드루 낙타님께서는 진정한 디투어는 윷놀이에서 백도 크크크 이렇게 보내셨는데 exactly right. Sometimes getting this backdo, which means that we have to go back one spot in the traditional play of 윷놀이. We take it as like a penalty. Oh,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뒤로 가는 것은 하나의 이제 벌점처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But sometimes, as you know, it works out for the better. 가끔가다 이 전화위복이 될 때가 있지 않나요? 백도가. 그 순간에는 약간 한 스텝 뒤로 가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Our Kitty Nims are really good bringing such a useful and very relevant sayings in regards to our topic for today. 5750님께서는 저는 고속도로보다 국도나 지방도가 좋아요. 고속도로로 가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길들도 많고 재미있는 지명이나 맛집도 발견하게 되는 소소한 기쁨. 5750님 prefers you know those small regional road over you know highways because you know you get to discover the area a bit more like the hot place like you know hot restaurants and just the small things along the way I think. 그렇죠. 국도가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또 가격이 싸잖아요. 그죠? I think it's cheaper definitely to use the 국도 or 지방도, right? 맞아요. 오늘 하려는 그런 얘기와 굉장히 또 연관이 되는 말씀이네요.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This is Lisa Loeb. The song is When It Rains.

Lisa Loeb, When It Rains 였습니다. Let's get to some of the messages sent in by our listeners. 1232님께서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다가 제가 나이 먹어가나를 느꼈던 게 가까운 동네도 아는 길도 그냥 내비를 켜고 다니는데요. 저는 중간에 실시간으로 다른 길로 안내해도 그냥 무시하고 가던 길로 가면 결국에는 예상 시간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일찍 도착하더라고요. 디투어 따위라니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한 살, 두 살 먹어가며 고집, 아집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다른 어떤 앵글의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1232님 says, you know, when I'm driving somewhere nearby or taking a route that I know well, I still turn on the navigation. But when it suggests a different route in real time, you know, I usually ignore it and stick to the road that I already know. And somehow I still arrive around the same time or even earlier than expected. So detour, no thank you. So watching myself being really stubborn, right? I realized this is how I'm getting older. Picking up a little more stubbornness, right? 맞아요. I think sometimes there is that stubbornness that we attain as we get older. I mean, that's only natural, right? But sometimes, you know, things that happen in our lives stop us, you know, being that way. 뭔가 어떤 또 계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족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고집을 또 꺾어야 될 때도 있고 그게 또 디투어가 될 때도 있고, you know, there could be conditions, I don't know, related to our health or family situation. Kind of, you know, tell us that, you know, hey, take a break. Then it sort of becomes a detour for us. And it could really turn out for the better, you know, eventually, if you think about it. 그런 의미도 또 있는 것 같고요. 여러모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32님, 감사드리고요. 근데 뭐 내비게이션은 그냥, 맞아요. 생각하신 대로 가는 게 우리 너무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집대로 아는 대로 가시는 게. 근데 왜 그거 틀어놓으세요? 내비게이션은 근데. And why are you turning on the navigation when you already know the road so well? 신청곡을 주셨는데요. WV의 곡인데요. WV는 is a duet between, duo between 송은이 and 김숙. 그렇군요. 들어볼까요? Featuring 김생민. This is 3도.

Couple of tracks, Double V, 송은이 김숙, 3도 featuring 김생민. Very interesting song. And the following track was 장범준's song, 추적이는 여름비가 돼요. So I asked that a very stupid question, actually. 왜 길을 아시면서 내비를 켜시냐고. I asked why turning on the navigation when you know the direction already, right? 당연한 걸 제가 여쭤봤네요.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내비 틀면은 카메라 속도 위반 이런 거. 그다음에 하나는 가끔 딴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 데 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늘 과속 중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Please drive safely. 과속하지 마시고요. You know, I do that all the time. 저도 이제 항상 켜놓는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저도. So two reasons, right? You know, to check for, you know, speeding camera, right? And you know, those warning signs, warning voices, right? Slow down. You know, you have to drive under a certain, you know, kilometer per hour. 그죠? Sometimes, you know, we fall into this kind of I don't know state of mind. We tend to zone out while driving and go somewhere else. 그런 때가 있죠, 가끔가다.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내비를 켜놓으면 확실히 그 효과, 각성 효과가 있는 있기도 하죠. I heard some of my friends they turn it on because it just feels like you know they're with somebody. 누군가 함께 이렇게 컴패니언이 있다는 그런 오랫동안 이제 운전을 해야 될 때 계속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또 내비를 켜놓는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So let's get to a message before ending the first half. 1202님께서는 저는 제 인생의 아름다운 디투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방황과 힘들었던 시기에 기타를 배우게 되었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오, yes. 약간 좀 음악을 깔았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I should have some... Should have had some BGM, romantic BGM to introduce this message by 1202님. So she says, I would call it a beautiful detour during one of the most difficult and uncertain times in my life. I learned to play guitar and that's where I met my husband. 그렇군요. 기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타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커플이시겠네요. 그죠? 아주 좋은 기타를 여러 개 사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I'm sure that you've done that already, right? Should buy a really nice guitar and celebrate it together as sort of like a love cupid. 그래서 1202님 says, 시간이 지나서 인생을 돌아보면 디투어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ooking back now, I realize that the detours in life can sometimes lead us to even better opportunities, for sure. Yes, 아까 backdoor 얘기도 했는데, you know, backdoor is just when you first

get it. It's just, oh, you dread it, right? But it could be a blessing in disguise, as I said many times. You never know, right? 또 1202님의 메시지를 소개하니까 그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 김민호 씨 예전에 사랑일 뿐이야라는 곡 아시죠? 아주 그 메모러블한 그런 후렴구 가사가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So kind of your eventual destination was your husband and all those things that you've experienced along the way were sort of meant to be the detours that would take you eventually to your final destination. 그렇게 생각하면 참 로맨틱하네요. 1202님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 그 곡으로 first half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입니다. My Love.

more for the reputation, and I like the major at the school number two better. So my mom asked me, you know, can you picture yourself 20 or 30 years from now? And the question led me to school number two with the major that you want to major. 오빠랑 살았던 자취집에서도 훨씬 더 멀고 등록금도 비쌌지만 그때 그 선택을 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학교를 추천했지만 그 학교에 갔다면 제가 지금쯤 뭘 할 수 있었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It was farther from the apartment that I shared with my brother, but and also tuition was more expensive. But I'm glad that I made that choice. Most people recommended number one school, but I wonder if I'd gone there instead. You know, what would I be doing today? 그렇군요.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 또 reputation이 더 높은 학교. 아, 고민 굉장히 되셨겠는데. 또 이제 어머니께서 제안은 그 전공이 맞는 학교를 더 제안하셨다는 거죠. Your mom recommended a school with the major that you like better. I guess sometimes the decision are based on economic reasons. 하지만 부모님께서 돈 더 들어도 좋으니까는 메이저 좋아하는 메이저로 가라라고 하신 게 굉장히 훌륭한 선택. 그로 이루어진 이어진 그런 결과가 되었네요. 그렇죠. Kudos to your parents for making that economic sacrifice as well. 그것도 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죠. 좋습니다. 또 비싼 등록금을 감당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곡을 신청한다고 이렇게 해서 special thanks to my parents who paid for my tuition, more expensive tuition that I had to pay for the number two school. Desiree 곡으로 이제 신청해 주셨는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You gotta be.

0: Desiree, you gotta be always love that uplifting spirit. 뭔가 이 곡을 들으면 뭔가 아,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Desiree, you gotta be 듣고 왔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은 5750님 talked about you know choosing between two schools, right? One school with the right major, another school with higher reputation. 근데 또 이제 다른 학교로 가서 또 다른 공부를 하셨어도 you never know, right? You know, what if? 그죠? That remains as a what if, but you know, I'm sure that it turned out you know, good for you as well. 다른 길을 가셨어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일리님께서는 큐모닝입니다. 집에 자고 있을 것 같은 중딩이 있어서 수영 후 커피 드라이브 스루 같은 디투어 없이 귀가 중입니다. 귀가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방학 시작입니다. 아, 그렇군요. So I've got a middle schooler at home who's probably sleeping, so I'm heading straight home after swimming with no coffee drive-through detours today. 그쵸? 그런 디투어 없이 가셔야 된다니. 참, 그 필요한 디투어인데, 그죠? Those coffee break detour, I think, is something we all need. But 중딩이 집에 있으면은 뭐 가셔야죠. 빨리 깨워야죠. So summer vacation has officially begun for most of schools, right? 그렇군요. Well, good luck with it. Good luck with the summer vacation. And I really mean it. 신청해 주신 곡이 있었는데 줄리안 문의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A Cup of Coffee.
1: One, two.

Couple of tracks, Julianne Moon, A Cup of Coffee, very interesting song. 끝에 이제 이를 악물고 부르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고 헤일리 님께서. In the end, there's a part the singer kind of singing through the gritted teeth, kind of cracks me up. It's just a coffee. It's just a cup of coffee. 이렇게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 저도 그 부분 듣고 굉장히 웃었습니다. Cracks me up. 굉장히 귀여운 노래이네요. 그러니까 I'm assuming that it's from the perspective of a barista. 카페에서 일하는 어떤 점원의 입장에서 It's just a cup of coffee. 그냥 커피 한 잔일 뿐이에요. 너무 좀 그러지 마세요. 좀 그런 뭔가 외침을 담고 있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곡 감사드리고요. And the following track was a request from Benny님, 이소라의 데이트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So that kind of wraps up our topic for today. 제가 좀 목소리가 뒤집어졌네요. 흥분했나 봅니다. Topic of a detour. 신청곡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8823님께서 서로 이제는 처음과 사뭇 다른 주말의 찝찝한 데이트를 뒤로하고 비가 오는 출근길 쏟아지는 비만큼이나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메시지 주셨습니다. So things aren't quite the way they used to be after awkward kind of so-so weekend date. I'm driving to work in the rain and my mind is just as full as the skies, pouring down. 그렇군요. 어떤 복잡한 심경이실지 제가 I can't quite fathom, what you're going through in your on your mind, but I'm sure that you're I hope you feel fine. You feel better by listening to this song. 곡을 함께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또 그렇게 생각할 기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I think in a relationship, right? Especially if it is, before you get married or, if it's just a dating relationship, I think sometimes we all need a break and to kind of contemplate and to have a midway checkpoint, sort of. 그런 시간이 또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존 메이어의 곡인데요. 8823님 신청곡입니다. Slow Dancing in the Burning Room.

Live version of John Mayer Slow Dancing in the Burning Room 8823님 신청곡이었는데요 Hope you feel better 8823님 by listening to this song 우주정님께서 비 오는데 선곡이 최고입니다 기타 소리가 빗소리처럼 청량하네요 Very crisp guitar sound just like the raindrop perfect song to listen to on a day like today with raining and everything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곡들로 신청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곡 들어와서 또 곡 듣고 와서 또 뮤직 부티크 준비한 게 있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곡입니다 99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 뮤직 부티크 내용 이 목소리에 대해서 이 가수의 목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수의 목소리에도 분명히 유행이 있습니다. There are trends in singers' voices too. 굵고 낮은 목소리가 사랑을 받던 시대가 있었죠. There was a time when deep, powerful voices ruled the charts. Like, you know, Barry White. Hello, my name is Barry White. 기억하시죠? 뭐, Leonard Cohen 같은 저음의 보컬. And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거칠고 허스키한 보컬이 또 대세였던 때도 있었죠. Then came the era of you know, rough, raspy vocals, just like Bonnie Tyler that we talked about, who recently passed away. Last week we paid a tribute to Bonnie Tyler and her sort of a soul brother, Rod Stewart, both known for their raspy voice.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죠. 한국 가요계만 봐도 if you just you know think about Korean music scene, right? You won't be able to find that much of a raspy voice. 80년대, 90년대 뭐 이렇게 거친 어떤 허스키 보이스로 유명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고요. 또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에 따라 또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deep voice나 이제 husky voice 그 사이를 뭔가 좀 특별하게 채워온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But through every generation, one distinct sound has always stood out. That is a falsetto. 바로 이제 팔세토라고. 팔세토라고 이제 저희가 가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보컬이죠.

그래서 이제 시대를 따라 변해온 이 팔세토의 이 창법, 그 다음에 그런 곡들 한번 오늘 챙겨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에도 이 팔세토 보컬, 물론 이제 이 성악에서의 가성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중음악에서의 이 팔세토 중심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First track is by Frankie Valli and the Frankie Valli라는 정말 이 걸출한 그 보컬리스트를 둔 The Four Seasons라는 그 밴드가 있었죠. 60s. 그 당시에 이 팔세토는 흔한 창법이 아니었습니다. You know, falsetto was actually far from a common vocal style back then. 하지만 이 프랭키 발리는 이 높은 그 가성이 무슨 악기 같은 느낌으로 진짜 자유롭게 음역을 넘나드는 그런 보컬이었습니다. So Frankie Valli had this ability to soar, you know, almost effortlessly into unusually high register, almost like a musical instrument. 그래서 바로 이 곡, Sherry가 큰 히트를 치는데 이 프랭키 발리의 이 팔세토가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세토 스페셜 이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Frankie Valli and the Seasons, Sherry.

Sherry, Frankie Valli, and Four Seasons. Just before the mic, you know, came on, I tried if I could reach that voice. Sherry!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So, Frankie Valli and the Four Seasons, Sherry, falsetto vocal 101 today. So, staying in the 60s, 60년대 좀 계속 머물러 볼게요. 비치 보이스의 음악을 갖고 왔는데, 이 비치 보이스의 브라이언 윌슨의 팔세토는 이 프랭키 발리처럼 강렬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더 따뜻한 감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팔세토였습니다. So, Brian Wilson and the Beach Boys' falsetto is more about warm and adding an emotional depth to surf music. As opposed to, you know, what we just heard, Frankie Valli is a very powerful and attention-grabbing sort of falsetto. Very soft kind of falsetto that Brian's

브라이언 윌슨 featured with the Beach Boys music. 그래서 이 화음을 할 때도 이 팔세토에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한 화음이 또이 비치 보이스만의 이 가성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So let's hear a good example of such, use of falsetto with Beach Boys music. 하나 갖고 와 봤는데요. 비치 보이스의 Don't Worry, Baby.

Beach Boys, Don't Worry, Baby. Sort of different type of texture of falsetto vocal that you hear from the Frankie Valli and the Four Seasons. 뭔가 조금 더 이제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 들죠. So let's move on to the 70s. 70s, I think I would call it a golden era of falsetto. falsetto가 완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디스코 음악과 함께 그 전성기가 왔다라고 말해도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I think it came with the genre disco. And I think it's also safe to say it came with the Bee Gees. Staying Alive라는 곡 아시죠? 그곡 하나로 진짜 이 팔세토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I think it was very much a defining moment, I think, for falsetto, right?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오늘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 비지스의 곡들이 전반적으로 팔세토가 이제 주로 많이 보컬 테크닉으로 사용됐었는데, If you listen to a lot of Bee Gees song, I think falsetto is sort of their main weapon. 주 무기가 이제 팔세토였는데, Stayin' Alive만큼 유명한 곡은 아니지만 역시 팔세토를 잘 보여주는 가성을 잘 보여주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It's not as popular as Stayin' Alive. This is Bee Gees, Night Fever.

나이 피버 비지스였습니다. 맞아요. Stayin' Alive도 있지만은 Artificial Love로 이제 들리는 How Artificial Love도 이 좋은 예 중에 하나죠. 이 Wisdom님께서 Artificial Love는 아니지만 조 트리오도 나왔으면 Yes. 조 트리오도 나와야 되는데 그죠? 비지스 나오면. 그래서 How Artificial Love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팔세토의 정말 전형이죠. 들어볼 거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지스입니다. How Deep Is Your Love?

So how deep is your love? Artificial love. Kind of, I would say, softer version of falsetto vocal that you can hear. 약간 공격적이고 날카롭진 않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falsetto vocal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죠. We're kind of running out of time. 그래서 다음 곡을 또 소개해드리면 이제 80년대 들어서는 뭐 이제 falsetto가 정말 뭐 대세로 자리 잡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I think you would hear that kind of a vocal style from Prince. Prince도 뭐 Kiss라는 곡 자체가 역시 거의 100% 팔세토로만 불리워진 그런 곡이죠. 하지만 이 곡 역시 if you listen to this song features a Prince just amazing falsetto vocal. I wanna be your lover 들어볼까요?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0: That was Sweet Box.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Mistakes, mistakes. 저도 가끔 진짜 작은 실수 하나에 어떡해 나 완전 망했다. It's like the end of the world. 이런 생각, 이런 모드로 들어갈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가질수록 실수 하나가 더 추가돼요. Surprise!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은 실수보다는 그 다음 플레이를 조금 더 빨리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Well, I mean, what are you gonna do? You only have one option, just to move on and think about the next step. And I think confidence, as mentioned in the opening, is such an interesting concept. You don't really notice it when it's there, but the moment that it's gone, everything suddenly gets a little slower. So one mistake doesn't make you less capable. It just gives you another chance to, let's just say, reset. So today, as mentioned earlier, let's not spend too much time replaying the mistake. Let's just get ready for the next play instead. So with that being said, we're going to get today's show started. We're live in the studio, everyone. Welcome, welcome. If you're tuned in at this moment, let me know that you're tuning in. 오늘도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했다는 따끈한 소식을 들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Congratulations, Spain, for winning the World Cup in 2026. 방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골 넣는 그 명장면을 제가 밖에서 이제 스튜디오 밖에서 보고 이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I guess they do definitely deserve the trophy. 스페인 제가 또 제 2의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심 이기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나 봐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Yes, we're live in the studio, so that means you can always talk to me. 오늘도 생방송이니 신청곡과 그리고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lso, you can leave free comments if you are tuning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do that right now. 보는 라디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TBS EFM 유튜브 채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초대구할, let's get it! Isaac Gay is tuning in through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t's been so long to stumble upon TBS EFM. Wish you all a good morning and a great week. Summer PD님, 은희 PD님, hope everyone is doing good. Long time no see, it's okay. It's okay. Everyone has been such an avid listener of TBS EFM for a very, very long time.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다른 방송할 때부터 꾸준히 들어주시던 우리 avid listener, Isake, welcome back. How have you been? You've been good? I hope to see more of your messages in our show. What time is it, by the way, in your country? Like, are you able to tune in regularly? If that's possible, like, I would like to see you more. What a K-morning group 오셨습니다. 출석요.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 반장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해주셨고요. 잘 지내시죠? 닥터페이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펭귄킬러님도 모두 굿모닝, 굿모닝. 기분 너무 좋은 인사를 이렇게 건네주시고 계세요. 어머, 해피라이프님도 오셨어요.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썸머피디님 피자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 저는 오늘까지 휴무라서 오랜만에 침대에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So it looks like you're having another day off today. You're tuning in your bed still. 아, 이런 날 마음껏 즐기셔야 되는데, 그죠? 오늘 밖에 막 비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뭐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푹 모처럼 쉬시는 건가요?
1: I mean, it was rather a long vacation, wasn't it?
0: 이제 빨간 날이 금요일 날 있었기 때문에 뭐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거였는데 날짜 개념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1: So it felt actually pretty good. So I was like on Saturday, I was like, it felt like Sunday for a bit.
0: 그래서 뭐야 내일 출근 아니냐 오늘 토요일이잖아 막 이러면서 혼자 되게 좋아하면서 그런 이렇게 좀 긴 주말을 보냈던 것 같아요. 목요일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야 오늘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잖아.
1: That means I get to have an extra day for vacation.
0: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 그리고 피자 looks like you have been checking out on my Instagram 제 인별그램에 제가 피자 사진 올렸죠. 피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던 맛집에 갔는데 생각보다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뭔가 기대하고 가면 그 감흥이 확실히 떨어지긴 떨어지나 봐요. But anyways, that's how I spent my weekend, you know, having pizza, doing all sorts of fun stuff. 뭐 거의 먹으면서 그냥 보냈던 것 같은데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긴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사연으로 알려주시고요. Let's now move on and head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Without further ado, I want to ask you guys this. How do you react when you are nervous? What is something that you always do when you're feeling anxious or nervous? Because we all have this moment, even though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always have confidence. If you are put in a certain situation, obviously as a human being, you would feel nervous. So I want to ask you this. 여러분들, 긴장하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누구나 긴장하죠. 우린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긴장할 때 나타나는 어떤 나만의 버릇,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 also feel nervous sometimes. 저도 방송하고 막 이러지만 긴장하는 순간들이 꽤나 있어요. I guess when I feel nervous, especially if I'm in front of a lot of people that I don't really know, I might feel nervous, right? And if I feel nervous, I would just talk way too much. 평소에도 말이 많지만 긴장하면 좀 말이 더 이렇게 헛나온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약간 말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말이 많아지는 건 오히려 쟤 좀 긴장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 mean, some people, they would stay absolutely like quiet. They would just mute themselves if they are feeling nervous. But I'm like completely the opposite. 그래서 뭐 정말 긴장해야 되는 자리, 뭐 이렇게 누구 만나거나 이러면은 근데 막 이거 있지 않아? 저건 저렇지? 이건 이렇지? 막 이러면서 말이 되게 많아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How do you react when you're nervous? 여러분들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우리 박원희 팀장님은 제가 긴장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긴장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긴장을 하시는 게 상상이 안 돼요. 보통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말할 때 떨리거나 뭐 말이 많아지거나 이러는데 그냥 항상 she's always like maintaining her own pace. 그 페이스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하셔서 약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래도 긴장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s that's free. Okay,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Eric Carmen, All By Myself.

It is the 20th of July, Monday morning.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m Summer.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Today, rain is expected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as a stationary front continues to influence the weather. Rainfall amounts are expected to reach 20 to 60 millimeter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대전, 세종, 충남, and Chungbuk could see 20 to 80 millimeters, while Daegu and southern Gyeongbuk are forecast to receive 5 to 40 millimeters. Some areas may experience heavy downpours accompanied by strong winds, thunder, and lightning. So if you're heading outdoors, please be extra cautious and keep an eye on the weather. Temperatures will remain near or slightly above the seasonal average over the next few days. Despite the rain, hot and humid conditions will continue. Heat advisories remain in effect for parts of the Chungcheong region, southern Korea, and Jeju Island, and most areas across the country will see feels-like temperatures hovering around 31 degrees Celsius.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22 to 26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are expected to reach 26 to 33 degrees Celsius. For today's highs, we're looking at 28 degrees Celsius in Seoul, 30 degrees Celsius in Chuncheon, 31 degrees Celsius in Daejeon, 32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30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3.8 degrees Celsius. If you're heading out today, don't forget your umbrella and be prepared for both sudden downpours and muggy conditions. We're live today, everyone, so that means you can always leave in your messages so that I can read them and introduce them in our show. 우리 출석 체크 보내주시고 계신 상민님, and also hello, Ben Spiral, Morning Groover. Welcome to the program. How are you all getting your days started? It is raining today, a lot, pouring raining, at least on my way to work. It was raining a lot, and it was really hard for me to drive up to the work. So please be careful if you're driving out there, Morning Groovers. 오늘 날이 좀 우중충하고 비도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또 핸들 두 손으로 꼭 잡으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Okay, so I did throw you guys a question. We're talking about your own nervous moment. 긴장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좀 하는 행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긴장하면 어떻게 행동하세요? So how do you react when you're feeling nervous?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So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Our 얼짱님 has answered the question. 우리 얼짱님께서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굿모닝! 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소중한 모닝 그루브. 저는 긴장하면 얼굴부터 빨개져요. 이거 되게 별로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I've come to treasure Morning Groove because it always gives me something to think about. And as for me, my face turns bright red whenever I get nervous. And I've been like that since I was a kid. And honestly, it's always been so embarrassing. I know, right? Sometimes we all want to hide our feelings. And that really doesn't work out if your face is just automatically turning red whenever you're in a situation that's making you feel nervous. 이게 그리고 좀 억울할 때가 난 그 정도로 부끄럽거나 그 정도로 긴장한 게 아닌데 그냥 이름만 호명되면 썸머 이러면 바로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되게 막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냥 주목만 받으면 얼굴이 바로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지나가거나 말을 걸어도 빨개지고 이러니까 어 너 얼굴 왜 빨개져? 너 옆에 있는 누구 좋아하지? 막 이러면서 놀림도 많이 당했던 것 같은데 But that's not the case, is it? You know, as long as you're getting the attention, you would just automatically turn red despite how you feel about someone.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이 홍조라 그래요, 저.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건가? 이거는 어떻게 뭔가 호르몬적인 내 몸에서 타고난 뭐 그런 건가요? 이거 진짜 고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막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에는.
맞아요. 이런 분들 또 계실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여러분들은 긴장하면 어떠세요? So, how do you react when you're feeling nervou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루버께서 썸머피디님, 모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배송 마치고 퇴근길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반려견인 우리가 아파서 일을 마치자마자 병원 데리고 가느라고 불참을 했네요. 유유. 모두 무사히 출근하시고 이번 주까지도 장마라고 하니 비피해 없이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 little update from our 조국 morning groover. His dog has been sick a little bit. So because he's been taking the dog to the hospital and everything, he couldn't really tune in. 그렇군요.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I actually read this message last week by myself, but I couldn't introduce it on our show. And also, 조국 morning groover responded on our YouTube. 코멘트 우리 또 유튜브 클립 올렸는데 거기에 코멘트로 또 강아지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다행입니다. 아, 이제 좀 건강기만 걷도록 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닝 그루버 강아지 모닝 그루버입니다. 예전에 사진도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기억나요. 더 이상 아프지 않길 바라면서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little nervous moments and also you can send in your song requests as well. 또 날씨에 어울리는 곡들. 오늘 이 노래만큼은 모닝 그루버들과 꼭 듣고 싶어요. 뭐 이런 곡들 다 좋으니까요. 신청곡도 같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another song. This is Billy Joel, This Night.

And now, don't be shy, everyone, because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our nervous moments.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뭐 예전에 라떼 왕년에 내가 뭐 소개팅했던 시절, 뭐 미팅했던 시절, 아니면 뭐 면접을 봤던 시절, 뭐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분명히 긴장한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Or maybe your first time ever to drive by yourself. 뭐 예를 들어서 혼자 뭐 요리를 했다던가 혼자 여행을 했을 때 뭐 우리는 누구나 긴장한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So let me know about those nervous moments. How did you react, Morning Groovers?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긴장된 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난 주로 긴장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for that, Ben Sparrow responded.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r watching reruns are excellent ways to fight nervousness. Aww, so looks like you're doing your own morning groove meditation. That works, doesn't it? You don't always have to meditate quietly, you know, sit it in a room. Just, you know, listen to your favorite music, your favorite radio show, and while you're doing that, you're totally focused on that itself, right? So that definitely can be counted as meditation. So I believe that you're doing that. It's good to know. Thank you so much, Ben Sparrow, Morning Groover. That is the treatment for all of us. Isakay responded, the two TBS EFM programs have a calming effect and nostalgia brings positive vibe too. Well, thank you. I mean, Isakay basically knows the history of TBS EFM as she has been a listener for a very long time. So think about all those good programs and those good programs to come back sometime in the future. I hope in the near future, as we are having a lot of financial difficulties here at our TBS EFM radio station. So please pray for us. You know, things will turn out just fine, I believe. 사뚜기 모닝 그루버, 긴장할 때 하는 행동은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마시고 길게 뱉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면 긴 긴장감이 덜하게 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ever I feel nervous, I try to breathe in and then breathe out. So that I could kind of like relax myself. 이게 긴장을 많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 긴장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된 거 자체가 너무 이성적인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진짜 긴장되면은 어떻게? 어떻게? Oh my god, I'm panicking. 후, 아, 막 이러면서 아무 생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옆에서 등장하면서 긴장하지 말고 breathe in, breathe out, feeling so much better.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딱 등장하지 않나요? 굉장히 이성적이시고 컨트롤을 본인 컨트롤을 되게 잘하시네 사뚜기 모닝 그루버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다음에 긴장될 때는 무조건 호흡하기 좋은 기운은 막 들어와라 하, 나쁜 기운 다 빠져나가라 이런 마인드로 저는 호흡을 합니다 출석 체크 더 오고 있습니다 Wonder How Morning Groover 용덕님 드래곤 덕 오셨고요 코코님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하진님도 오셨어요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하진님 Let's go 그리고 안진수 모닝 그루버 Looks like he's a new morning groover Welcome to the program. 너무 진행이 부드러워서 듣기 좋아요.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아서 집중하고 듣습니다. A fighting!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귀가 좀 뚫릴 때까지 계속 꾸준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이게 다 들리네. 영어도 들리고 한국어도 들리고 뭔가 바일링골이 된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So I hope you can open up your ears. 귀가 얼른 열려가지고 듣고 싶은 거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열리다. Open up your ears. 이게 뭔가 영어로 하니까 좀 어색하기는 하네요. 이런 그 open sesame. 귀야 열려라. 열려라 창깨.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Don't you guys find this a little

like weird and special that they have the exact same expression for open sesame in Korean, 열려라 참깨. It's like the literal translation.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한국인가? 영어인가? Open sesame를 우리가 번역해서 열려라 참깨라고 했을까요? 아니, 한국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이 long time no see라는 표현 있잖아요. This is like grammatically incorrect, right? But then people still use it. And I heard that, I mean, from at least what I heard, that it's derived from China. 중국에서 long time no see라는 표현이 퍼져가지고 쓰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열려라 참깨의 시작이 우리나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얘기가 이렇게 또 산으로 슝 가버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이리저리로 마구잡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는 방송, 모닝그루브입니다.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내가 긴장하는 순간 어떤 행동을 하나요? What do you do when you're nervous?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If you're watching me and T-Bong이 on our view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에다가 무료로 또 코멘트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투기 모닝 그루버 has requested a song. 긴장할 때 호흡을 길게 마시고 길게 내뱉는다는 사투기 모닝 그루버께서 이런 호흡하기 딱 좋은 노래 LMFAO의 Party Rock Anthem

Let's go. That was Shakira, Burna Boy, Die Die, another World Cup song for this year, actually 2026. Can you guys believe that the World Cup is now over? I mean, 우리 한국이랑 체코전 우리가 이겼을 때가 벌써 한 달 반? 뭐 이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time is running just way too fast. It's over now. This global festival is over now. Yeah, congratulations once again, Spain. 우리 코코님께서 꺄! 춤추는 티봉이 너무 귀여워. 근데 팔이 너무 짧아. 그치만 긴장도 안 하고 잘 쳐. 라고 해줬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우리 티봉이님께서. So, if you we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티봉이가 조금 춤을 추고 있었어요. He had his own dance session because he just can't help himself when listening to these good music. 우리 티봉이 좀 춤 잘 춰요. 제가 억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춤추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팔이 좀 너무 짧아요. 그리고 배도 튀어나와가지고 티봉이가 지금 할 수 있는 동작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럼에도 귀엽게 봐주시고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for our MG Q&A, how do you guys react when you're feeling nervous?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저는 긴장하면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시간 보고 말도 많아지고 그나저나 이놈의 반려모기 아침 출근길을 같이 하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창문 열고 내보낼 수도 없고 라고 해주셨네요. So when I get nervous, I just can't stop fiddling my watch and checking the time. And for some reason, I end up talking a lot more than usual too. So that's the act. That's the behavior that you do, right? You know, you just unnecessarily check the time, although like only a minute has passed. 뭐 시간 지난 지 1분밖에 안 됐고 어디 늦은 것도 아닌데 괜히 막 시계 보고 나중에는 시계 안 차고 온 날도 시계 보실걸요? 손목에 시계가 없는데 몇 시지? 막 이러면서 긴장된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라고 할까요? 아, 모기가 있어요, 지금? 아우, 세상에. 차 안에 모기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 이거 방해될 텐데. 아, 갑자기 운전하고 막 이렇게 이러는데 모기가 이러고 등장하면 그렇게 난감할 수가 없어요. 창문 열어도 안 나가죠. 막 따뜻한 데를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난 반드시 여기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막 비집고 들어오니까 Watch out for those mosquitoes when you're driving morning groovers. 요즘 모기가 기승이기도 하고 요즘 매미 등장하나요? 매미 소리 좀 들리시나요? 요즘 매미 잘 안 보이죠? I see a lot of dragonflies these days. 근데 매미는 아직 좀 철이 아닌가? 비 다 그치면 나오려나? But anyways, 해피라이프님께서 지난 연휴에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란 책을 읽었는데 책 속에 클래식부터 올드팝까지 다양하게 등장해서 들으면서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들었던 노래 중 닐 영의 Hearts of Gold 다시 듣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 know it's such a healing and relieving time whenever you're reading a book and kind of like focused on that, immersed on reading your book. 뭔가 그 책 읽고 그 음악에 푹 빠진 그런 주말을 보내신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번 그 즐거운 느낌 회상하시라고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our Happy Life Morning Groover. Stay tuned, everyone. This is Neil Young, Heart of Gold.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PD and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And let's check out more of your messages. 우리 Dragon Duck Morning Groove께서 This is regarding MG Q&A. How do you react when you're feeling extra nervous? 2000년 2월에 대학교 졸업 후 사립학교 영어교사 채용 면접을 봤어요. 재단 이사장님이 미쿡에서 교수님을 하시던 분이라서 얼마나 떨었던지. So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in February year 2000, I interviewed for an English teaching position at a private school. And the chairman of the school had been a professor in the US and I was incredibly nervous. So were you nervous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professor was from the States or were you nervous because that was your first ever job interview? 사람이 뭐 면접 볼 땐 누구나 긴장을 하죠. 근데 이게 긴장하는 게 첫 면접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면접을 보고 또 보다 보면은 좀 긴장감이 예전만큼은 좀 덜 하는 because it's like a pure repetition. 근데 이제 첫 면접 때는 막 머릿속에 막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어떻게 대답해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온갖 생각이 저는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 좀 킹받지 않나요? 면접을 보고 나서 You know, after the interview, you get to think about the words that you are supposed to say. Like, only after the interview is over. 그러니까, 아, 인터뷰 때 이 얘기하면 참 좋았을걸. 이런 생각이 인터뷰 끝나면 꼭 귀신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도 그런데 이게 다 긴장해서 그런 거겠죠. I guess you think about all these things because you were basically nervous during the interview. 어떻게 면접 잘 보셨어요? 그 뒤에 에피소드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떤 썰 같은 거 더 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덕 모닝그룹아? Do you even remember the questions that you were asked? 우리 원더헙 모닝그룹께서는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고 긍정 에너지 받아가요. 선배 PD님. Oh,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티봉이도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티봉이 제 옆에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엽죠?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우리 동글동글한 티봉이. 저는 긴장하면은 아닌 척을 합니다. 은근히 이래저래 긴장하는 스타일인데 포장을 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 소개팅할 때,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새로운 학년에 입학했을 때, 상견례 할 때 등 긴장 안 한 척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한달까요? 결국 상대를 위안답했지만 전혀 배려는 못한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티났을 것 같은데 일부러 과하게 반응하거나 리액션도 크게 말도 많아집니다. So when you are nervous, you get extra excited, I guess. You talk more and you try to like make up the energy and kind of like to escape from that nervous situation whenever you're on a blind date or meeting someone for the first time or meeting the parents, the future in-laws. You would try your best to make up the situation.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나 참 노력했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쵸? 너무 노력했다 이러면서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평소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Obviously that would show because you're acting unusual. like completely unusual. Like that's not you. 근데 그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정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Some people don't enjoy that pure silence when they're with a lot of people because it's awkward, right? So they would actually make efforts. They would talk about all these kind of random stuff that they know, try to make up the situation.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내향인이라고 들었어요. And they turn out to be mostly introverts, not extroverts. 오히려 내향인들이 그 오디오 비는 거에 대해서 막 어색해하고 아,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못 참아가지고 더 이제 막 오버해서 얘기하고 노력하고 막 그런대요. 그러고 집에 와서 방전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o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Wonderhub Morning Groover. Are you an introvert? 그런 의미에서 우리 Wonderhub Morning Groover는 내향인이신가요? 아닌가요? 완전 틀린 거 아니야? 어찌됐건 오다가 이제 주워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Alright, morning groovers, keep talking to me. 저한테 계속 말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Let me know about how you react when you're feeling nervous. 내가 긴장할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알려주세요.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tuning in on our Boynan Radi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oday, we're going to move on to our segment, Lyrics Gone Wrong. 오늘도 가사 읊어주는 우리 초대 게스트와 함께하는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So stay right there, don't go anywhere. We're gonna now listen to Sia, Unstoppable.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좀 직감하셨나요? 아, 이 노래. So that was Ace of Base, Sign.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뭐 이렇게 망설이시고 그러시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웠나요? I just gave you the whole answer. 정답은 Ace of Base의 I saw the sign, might sign 이었습니다. So I just realized that outside the studio, one of our engineers, 우리 윤동혁 감독님께서 또 호주 워홀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진작에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그럼 제가 이거 안 했죠. 부끄러움은 저의 몫이죠, 항상. 전 전혀 몰랐네. I mean, I knew about 박은희 팀장님, but then like 윤동혁 감독님, he says that he's been living in Australia. In Brisbane, 브리즈번에 이제 또 워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직접 들어와서 한번 해보시던가요? 예. Do you think this is easy, mate? 이게 뭐 쉬운 줄 아세요? 아, 정말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은근도 되게 잘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기대되는 우리 감독님의 미래 방송 출연. 여러분들, if you insist, maybe who knows, right? 아닌가? 또 극강의 아이신 것 같긴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코코 모닝 그루버께서 부캐 천재라고 해주셨네요. At least we have one Morning Groover who complimented about this. Thank you so much, Coco Mite. 이게 효과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부작용이라고 하죠. 자꾸 이게 입에 붙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만타가 왔다 가니까 제가 자꾸 입버릇으로 마이트 마이트 이러고 있어요. I don't think Australians even use that word anymore, might? Or could I? 우리 캔 모닝 그루버. Might, might 하니까 Vegemite 떠오르네요. 추억의 Vegemite. 아, 이거 좋아하셨었어요? 하드코어시네. 이거 굉장히 짭조름한 그잼 같은 소스잖아요. Like, if you go to Australia, this is like a must buy item, I guess. 제가 예전에 여기 TBS 선배님한테 호주 여행 갔다 왔었거든요. So I had my vacation to Australia. I think that was back in 2018. And I bought a huge packet of this Vegemite. And I gave it to my senior. 선배한테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어머, 이건 뭐야? 막 이러시길래, 이거 초콜릿 막 그런 거라고 해서 한입 이렇게 드셔보셨더니 막,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엄청 인상을 쓰셨던 기억이 아직 나네요. 네. 강

진수 선배님. Anyways. 정답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우리 에이스 모닝 그루버들이 계세요. We have some ace morning groovers, not ace of base, but ace of morning groovers who managed to send in the answer. 우리 얼짱님께서는 헐이 노래였다니 크크크 설마 the sign? That's right, mate. It's the sign, mate. Sign 맞았고요. 6479 모닝 그루버 says 또 웃다가 가사는 하나도 못 듣고 Cry Might만 계속 귀에 맴돌아요. 노래 듣고 간신히 정답 보내요. Ace of Base sign. So again, you've been laughing, so you didn't manage to hear all of the lyrics, but I guess the answer is Ace of Base sign. That's right. You have to open up your ears. Open sesame. 여러분들의 고막 열려라, 열려. 이게 방심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 코너가. 그래서 뭐 낄낄 이렇게 웃는 순간 확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It's all about testing your listening skills, morning groovers. 내가 뭐 듣기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뭔가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이 코너에 주목해 주세요. 정말 집중해서 듣다 보면 정답이 보이거든요. And Kim's fan Morning Groover also sent in the correct answer, Ace of Base Sign. 워낙 또 유명한 노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맞출 거라 생각했어요. Although we did have a little bit of twist in the lyrics.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저는 갈매기 흉내 내신 줄 알았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웬 갈매기예요? 저 이해 못했어요. 갈매기? Cry Might? 갈매기가 뭐 이러던가요? 갈매기가? 갈매기 까악까악 이러지 않아요? 갈매기? This is new. 좋아요, 여러분들. So that was our Lyrics Gone Wrong segment. We had Samantha joining us in the show, the cousin of Sam Hamilton. The message was added. 만화에서 나오는 갈매기요라고 죄송이라고 해주는데 더 상처받았는데 이거 더 이상한 거잖아요. 갈매기라니요. 명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읽고 갔는데. 어쨌든 좋아요. 이렇게 체육부장님처럼 혹은 이제 다른 분들처럼 If you want a request for me to pull out a character, you can do that all the time.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이 사람 초대해주세요. 이 사람 한번 섭외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 보내주시면 저희 모닝그룹의 섭외력 아시잖아요. You know the potential of Morning Groovers team, right? We will cast that person. We will find that person and we will cast them. Alright?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또 그런 추천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saw the sign. 이 스웨덴 출신의 듀오 노래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었어요. So when I first found out about the song, I thought they were from America, but they are actually from Sweden. 이 스웨덴 출신의 명 가수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들. So we got to listen to that whole throwback jam all together. 좋아요. We still have like half an hour left for Morning Groove, everyone. 보이는 라디오 계속 시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Don't forget today's question, everyone. 오늘의 주제, let's be back on that topic. How do you react when you are nervous? 여러분들, 긴장하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Okay, so it looks like we're already getting some requests. 우리 평양냉면님께서 한석규 배우 섭외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want us to hire cast 한석규, the actor, the legend, by the way. 이거는 저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As long as we have 윤동혁 감독님 joining us in the studio. 감독님께서 들어오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박은희 팀장님은 약간 이러고 계신데, 목소리 톤이 굉장히 이렇게 낮으시거든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뭐 제가 한번 요청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한석규 접수. 그 다음에 Kim's Fan Morning Groover. 이 Ace of Base, The Sign 노래 나왔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아들이 중학생. 그러니까요. 세월은 참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흐를 뿐이죠. 이 순간을 같이 한번 행복하게 즐겨보아요. Let's just enjoy and seize the day, everyone. Alright, let's now listen to a song, shall we? This is Kylie Minogue and Jason Donovan, especially for you.

How do you do that? You know, as an extrovert person, I want to know some tips. Like, how do you do that? How do you keep calm? Like, can you even do that? Is that even possible? 뭔가 긴장되고 이러면 온갖 생각이 많아지고 your words and action don't really match. So if you are forcing yourself to be calm, like, how does that work?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난 모르겠는데. 우리 0117모닝 그룹어. 저는 긴장하면 말을 안 해요. 말하고 싶어도 긴장이 되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f I'm feeling nervous, I just don't talk. Like, even though I try, it just, the words won't come out. Really? 이게 긴장이랑 공포랑 구별을 못 하신 건가? 아니, 그건 아닐 테죠. 보통 무서우면은 말이 떡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냥 그 정도의 그 긴장감을 느끼시는 거라서 그러겠죠? I mean, like the 그 뭔가 그 긴장감을 느끼는 그 정도라고 하나요?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뭔가 거의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면은 말문 자체가 막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이따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긴장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긴장을 하기는 하시는지 Like, do you even get nervous? Let me know. We have a song request from 평양냉면 모닝 그룹을 평양냉면님께서 썸모닝입니다, 모그님들. 리안나의 Umbrella, Ella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셔서 We're gonna have a listen to Rihanna featuring Jay-Z, Umbrella.

So the song we listened to after Umbrella by Rihanna was Where is the Love by the Black Eyed Peas and Justin Timberlake. Can you guys believe the weather, everyone? Over the weekend, I was expecting the rain because that was forecasted to be rainy, and then it didn't. So I was wearing my rain boots. I carried my big, huge umbrella outside, but then it was out and shiny. I mean, it wasn't bad after all, but it was really hard to prospect the weather. 정말 주말에 날씨랑 밀당하면서 보냈거든요. 오늘도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만 봐도 비안 온다고 한것 같긴 한데 또 갑자기 아침부터 비가 엄청 오고 막 이러니까 날씨는 좀 실시간 중계를 보는 느낌으로 꾸준히 확인해 주시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 always don't forget to check the weather every single time because, you know, it shifts. Pretty often, pretty frequently. 꽤나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날씨 체크만큼은 조금 평소에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스스로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Morning Groovers, I guess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I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We are going live back again on Monday, Wednesday, Friday this week, everyone. 이번 주 월수금 생방송인 것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Also, if you have missed out on the beginning part of the show, or if you have missed out on the past programs, you can catch again by going on our reruns.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제가 다시 보기, 다시 듣기 가능할 수 있도록 올리고 있습니다. 노래는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Unfortunately, you're not able to listen to the songs. 저작권 이슈 때문에 노래는 못 듣지만 목소리로만 꽉꽉 채워진 다시 듣기, 뭔가 팟캐스트 느낌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so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인스타그램도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I hope you guys also stay dry and hydrated in this humid and also hot weather, by the way. And yes, everyone,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The Weeknd, Save Your Tears. 여러분들, 월수금 생방 잊지 마시고요. 다음 스케줄은 또 다음 주에, 이번 주 말에 공지하도록 할게요. 매번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Okay? If you got it,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and safe day, everyone.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0: Chicago. All roads lead to you to get us started on the first broadcast of the week. Good morning, everybody, and welcome in. You are listening to 101.2, 101.3, and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this part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Monday, July 20th, and the time is almost 10:06.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on TBS EFM 101.3, bringing music, stories, thoughts, and a little company for your day. And we are liv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and you'll find us waiting for you there via 보이는 라디오. And if you want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come to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Please come in and say hi and drop a thought, share your morning with us, and we always love hearing your voice in the mix. And if you missed the live show, don't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the morning after. So hope you had a good weekend, everybody. 우리 큐티님들, 축구 좋아하시는 큐티님들께서 제니님 또 상민님 채팅방에 그 월드컵 소식을 남겨주셨네요. So Spain, yes, defeated Argentina 1-0 in the 2026 FIFA World Cup Final, yes, claiming their second World Cup title. Oh.
1: 두 번째 우승을 한 거란 말씀이죠. 스페인이, 그죠? 스페인이 아르헨티나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Congratulations to Team Spain. 오, 그렇군요. 제가 축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크게 관심은 없어서 어떻게 뭔가 좀 커멘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멋진 게임이었기를 바랍니다.
0: So let's get started with our topic today. I mentioned this word detour in the intro. 이 detour라는 단어가 있죠. 원래는 도로에서 이 우회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그런 뜻이죠. So originally detour is a road sign that simply means a different route.
1: 뭔가 곧바로 가는 빠른 길이 있지만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었다든지 뭐 산사태가 우려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조금 안전하게 먼 길로 돌아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0: So the road ahead is sometimes under construction or flooded after heavy rain or blocked by the danger of landslide. So the shortest path is no longer an option at this point. So you're asked to take the long way around. That's what we call detour.
1: 하지만 또 인생에 비유해서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0: But detour has become much more than a traffic term. We use it to describe life itself.
1: 아무래도 뭐 이 운전하는 것, 어디 고속도로 달리는 것을 또 인생에 비유하는 그런 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투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인생에 비유해서 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0: First one, life is full of detours.
1: 인생은 돌아가는 길로 가득하다.
0: Life is full of detours. Or, you know, what felt like a detour, you know, turned out to be the right path.
1: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던 길인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에게 최적의 길이었다. 최고의 길이었다. 나중에나 알게 되는 것이죠.
0: Or sometimes the biggest detours lead to the best destination.
1: 가장 이 큰 우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적지로 이어지기도 한다.
0: Sometimes the biggest detours lead to the best destinations. And we only know that after it's all done, after it's all finished and said and done. Or a detour doesn't mean you're lost.
1: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0: Of course, yes. Your career may take a few unexpected detours, a few unexpected turns.
1: 뭔가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기대하지 않았던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커리어는 예상치 못한 그 우회를 몇번 겪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디투어라는 이 표현 자주 쓸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디투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나 이 지연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What I like about the word detour is that it carries a different feeling from, let's say, failure or delay. It suggests taking a step back, sort of, catching your breath or finding another way forward. 일단 후퇴 후숨 고르기 또는 이제 또 다른 길을 도모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목적지를 결국에 향하는 것이 이 디투어이기 때문에 좋은 느낌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even if the route is longer due to this detouring, a detour still leads you toward your destination. 결국에는 우리가 빠른 길로 가든 느린 길로 가든 우리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라는 점에서는 다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디투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Have you ever realized what felt like a setback, a detour, was actually something that you needed? 여러분은 인생의 디투어를 경험하신 적 있는지. 처음에는 아, 이거 왜 이러지?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나는 빨리 뭔가 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뭔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돌아가야 되고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수도 없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보면서 오늘 한주 시작하는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디투어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많았던 것 같은데 한번 제 경험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loria Lynn입니다. Detour Ahead.

of music for today's weather. Glad you enjoyed it. You know, I do my music selection when I come to work every morning. 사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보통 이제 선곡을 그날 당일에만 하거든요. I think it really makes a big difference. 약간 자화자찬 같은데요. 제가. So, no detour ahead라고 하면요. It says in the lyrics, right? 디투어는 없을 예정이야. 직진, only 직진 예정이라는 뜻인가요? Only straight road ahead for me. 약간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하는 표현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니님께서 어느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오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그런 표현이네요. It's a perfect expression. So no matter which road you take, as long as you end up in Seoul. So any road is fine as long as it leads to Seoul. 국도로 가든 아니면은 고속도로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된다. 제니님 부산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and some people might say that is so Seoul-centric. 너무 이 서울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냐. 왜 결국에는 서울로 가야 되냐. 이 도시 어떤 이 서울 편중의 어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That's for another discussion, right? 하지만 그렇죠. We all have a destination and as long as we get there in any way possible, it's all fine. You know, no matter how long it takes to get there. 얼마나 오래 걸리든 어떤 길을 택하든 결국엔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 딱 뭔가 일맥상통한 그런 그 saying 딱 하나 보내주셨네요. 어느 길로만 어느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또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빠른 과정으로 가면은 그만큼 뭔가 이렇게 과정 중에 겪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I think bad thing about getting somewhere really fast is that you don't really get to enjoy the process as much. 뭔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거나 이렇게 복귀할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So, 여러분들의 인생의 detour, 어떤 경험 있으신지 이야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realized that what felt like a setback was actually a detour? Sort of a blessing in disguise, in a way. 노래 하나 듣고 또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소란, 우리 가던 길로 천천히 가자.

소란, 우리 가던 길로 천천히 가자.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네요. 우리 가던 길로 천천히 가자. So, detour is topic to start off the week. And detour means, you know, straight ahead road that you plan somehow ended up being very curvy, like, long road. But, you know, it will take us to the destination eventually, no matter what. 그런 이야기 함께 같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웨더 리포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Joey, day by day.

Chungcheong and North Gyeongsang can expect 20 to 60 millimeters, while most other areas will receive between 5 to 40. Meanwhile, where the rain eases in the south, the heat will quickly build back in. Heat advisories remain in effect across much of the southern, southern half of the country. And tropical night alerts are also in place for southern regions and Jeju as overnight temperatures stay unusually warm. This afternoon, Seoul will reach around 28 degrees, while Ulsan is expected to climb to 33 degrees, making for hot and humid conditions. Looking ahead, this stationary front will continue to affect the Korean Peninsula throughout the week, bringing frequent rounds of rain. With more heavy downpours expected, be sure to stay weather aware and take extra care. 비가 많은 비가 또 예상되는 아침 또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확실한 이 장마 시즌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So we are talking about life's detour. 스카프드루 낙타님께서는 진정한 디투어는 윷놀이에서 백도 크크크 이렇게 보내셨는데 exactly right. Sometimes getting this backdo, which means that we have to go back one spot in the traditional play of 윷놀이. We take it as like a penalty. Oh,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뒤로 가는 것은 하나의 이제 벌점처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But sometimes, as you know, it works out for the better. 가끔가다 이 전화 위복이 될 때가 있지 않나요? 백도가 그 순간에는 약간 한 스텝 뒤로 가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Our Kitty Nims are really good bringing so such a useful and very relevant sayings in regards to our topic for today. 5750님께서는 저는 고속도로보다 국도나 지방도가 좋아요. 고속도로로 가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길들도 많고 재미있는 지명이나 맛집도 발견하게 되는 소소한 기쁨. 5750님 prefers you know those small regional road over you know highways because you know you get to discover the area a bit more like the hot place like you know hot restaurants and just the small things along the way I think. 그렇죠. 국도가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또 가격이 싸잖아요. 그죠? I think it's cheaper definitely to use the 국도 or 지방도, right? 맞아요. 오늘 하려는 그런 얘기와 굉장히 또 연관이 되는 말씀이네요.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This is Lisa Loeb. The song is When It Rains.

Lisa Loeb, When It Rains 였습니다. Let's get to some of the messages sent in by our listeners. 1232님께서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다가 제가 나이 먹어가나를 느꼈던 게 가까운 동네도 아는 길도 그냥 내비를 켜고 다니는데요. 저는 중간에 실시간으로 다른 길로 안내해도 그냥 무시하고 가던 길로 가면 결국에는 예상 시간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일찍 도착하더라고요. 디투어 따위라니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한 살, 두 살 먹어가며 고집, 아집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다른 어떤 앵글의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1232님 says, you know, when I'm driving somewhere nearby or taking a route that I know well, I still turn on the navigation. So when, but when it suggests a different route in real time, you know, I usually ignore it and stick to the road that I already know. And somehow I still arrive around the same time or even earlier than expected. So detour, no thank you. So watching myself being really stubborn, right? I realized this is how I'm getting older. Picking up a little more stubbornness, right? 맞아요. I think sometimes there is that stubbornness that we you know attain as we get older. I mean that's only natural, right? But sometimes you know things that happen in our lives stop us, you know, being that way. 뭔가 어떤 또 계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족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고집을 또 꺾어야 될 때도 있고 그게 또 디투어가 될 때도 있고 you know there could be conditions I don't know related to our health or family situation kind of you know tell us that you know hey take a break then it sort of becomes a detour for us and it could really turn out for the better you know eventually if you think about it 그런 의미도 또 있는 것 같고요. 여러모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32님 감사드리고요. 근데 뭐 내비게이션은 그냥 맞아요. 생각하신 대로 가는 게 우리 너무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집대로 아는 대로 가시는 게 근데 왜 그 틀어놓으세요? 내비게이션은 근데 And why are you turning on the navigation when you already know the road so well? 신청곡을 주셨는데요. WV의 곡인데요. WV는 is a duet between, duo between 송은이 and 김숙. 그렇군요. 들어볼까요? Featuring 김생민. This is 3도.

Couple of tracks, Double V, 송은이 김숙, 3도 featuring 김생민. Very interesting song. And the following track was 장범준's song, 추적이는 여름비가 돼요. So I asked that a very stupid question, actually. 왜 길을 아시면서 내비를 키시냐고. I asked why turning on the navigation when you know the direction already, right? 당연한 걸 제가 여쭤봤네요.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내비 틀면은 카메라 속도 위반 이런 거. 그다음에 하나는 가끔 딴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 데 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늘 과속 중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Please drive safely. 과속하지 마시고요. You know, I do that all the time. 저도 이제 항상 켜놓는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저도. So two reasons, right? You know, to check for, you know, speeding camera, right? And you know, those warning signs, warning voices, right? Slow down. You know, you have to drive under a certain, you know, kilometer per hour. 그죠? Sometimes, you know, we fall into this kind of I don't know state of mind. We tend to zone out while driving and go somewhere else. 그런 때가 있죠, 가끔가다.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내비를 켜놓으면 확실히 그 효과, 각성 효과가 있는 있기도 하죠. I heard some of my friends they turn it on because it just feels like you know they're with somebody. 누군가 함께 이렇게 컴패니언이 있다는 그런 오랫동안 이제 운전을 해야 될 때 계속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또 내비를 켜놓는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So let's get to a message before ending the first half. 1202님께서는 저는 제 인생의 아름다운 디투어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방황과 힘들었던 시기에 기타를 배우게 되었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오, yes. 약간 좀 음악을 깔았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I should have some... Should have had some BGM, romantic BGM to introduce this message by 1202님. So she says, I would call it a beautiful detour during one of the most difficult and uncertain times in my life. I learned to play guitar and that's where I met my husband. 그렇군요. 기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타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커플이시겠네요. 그죠? 아주 좋은 기타를 여러 개 사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I'm sure that you've done that already, right? Should buy a really nice guitar and celebrate it together as sort of like a love cupid. 그래서 1202님 says, 시간이 지나서 인생을 돌아보면 디투어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ooking back now, I realize that the detours in life can sometimes lead us to even better opportunities, for sure. Yes, 아까 백도 얘기도 했는데, you know, backdoor is just when you first get it, it's just, oh, you dread it, right? But it could be a blessing in disguise, as I said many times. You never know, right? 또 1202님의 메시지를 소개하니까 그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 김민호 씨 예전에 사랑일 뿐이야라는 곡 아시죠? 아주 그 메모러블한 그런 후렴구 가사가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So kind of your eventual destination was your husband and all those things that you've experienced along the way were sort of meant to be the detours that would take you eventually to your final destination. 그렇게 생각하면 참 로맨틱하네요. 1202님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 그 곡으로 first half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입니다. My Love.

되었습니다. So when I was choosing a university, I went back and forth between two schools until the last minute. School number one, I liked more for the reputation, and I liked the major at school number two better. So my mom asked me, you know, can you picture yourself 20 or 30 years from now? And the question led me to school number two with the major that you want to major. 오빠랑 살았던 자취집에서도 훨씬 더 멀고 등록금도 비쌌지만 그때 그 선택을 한게참 다행인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학교를 추천했지만 그 학교에 갔다면 제가 지금쯤 뭘할수 있었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It was farther from the apartment that I shared with my brother, but and also tuition was more expensive. But I'm glad that I made that choice. Most people recommended number one school, but I wonder if I'd gone there instead. You know, what would I be doing today? 그렇군요. 원하는 공부를 할수 있는 학교, 또 reputation이 더 높은 학교. 아, 고민 굉장히 되셨겠는데. 또 이제 어머니께서 제안은 그 전공이 맞는 학교를 더 제안하셨다는 거죠. Your mom recommended a school with a major that you like better. I guess sometimes the decision are based on economic reasons. 하지만 부모님께서 돈더 들어도 좋으니까는 메이저 좋아하는 메이저로 가라라고 하신 게 굉장히 훌륭한 선택. 그로 이어진 그런 결과가 되었네요. 그렇죠. Kudos to your parents for making that economic sacrifice as well. 그것도 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죠. 좋습니다. 또 비싼 등록금을 감당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곡을 신청한다고 그렇게 해서 special thanks to my parents who paid for my tuition, more expensive tuition that I had to pay for the number two school. Desiree 곡으로 이제 신청해 주셨는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You gotta be.

0: Desiree, you gotta be always love that uplifting spirit. 뭔가 이 곡을 들으면 뭔가 아,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Desiree, you gotta be 듣고 왔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은 5750님 talked about, you know, choosing between two schools, right? One school with the right major, another school with higher reputation. 근데 또 이제 다른 학교로 가서 또 다른 공부를 하셨어도 you never know, right? You know, what if? 그죠? That remains as a what if, but you know, I'm sure that it turned out, you know, good for you as well. 다른 길을 가셨어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일리님께서는 휴모닝입니다. 집에 자고 있을 것 같은 중딩이 있어서 수영 후 커피 드라이브 스루 같은 디투어 없이 귀가 중입니다. 귀가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방학 시작입니다. 아, 그렇군요. So I've got a middle schooler at home who's probably sleeping, so I'm heading straight home after swimming with no coffee drive-through detours today. 그렇죠. 그런 디투어 없이 가셔야 된다니. 참, 그 필요한 디투어인데, 그죠? Those coffee break detour, I think, is something we all need. But 중딩이 집에 있으면은 뭐 가셔야죠. 빨리 깨워야죠. So summer vacation has officially begun for most of schools, right? 그렇군요. Well, good luck with it. Good luck with the summer vacation. And I really mean it. 신청해 주신 곡이 있었는데 줄리안 문의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A Cup of Coffee.
1: What?

couple of tracks, Julianne Moon, A Cup of Coffee, very interesting song. 끝에 이제 이를 악물고 부르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고 헤일리님께서 In the end, there's a part the singer kind of singing through the gritted teeth kind of cracks me up. It's just a coffee. It's just a cup of coffee. 이렇게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 저도 그 부분 듣고 굉장히 웃었습니다. Cracks me up. 굉장히 귀여운 노래이네요. 그러니까 I'm assuming that it's from the perspective of a barista. 카페에서 일하는 어떤 점원의 입장에서 It's just a cup of coffee. 그냥 커피 한 잔일 뿐이에요. 너무 좀 그러지 마세요. 좀 그런 뭔가 외침을 담고 있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곡 감사드리고요. And the following track was a request from Benny님, 이소라의 데이트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So that kind of wraps up our topic for today. 제가 좀 목소리가 뒤집어졌네요. 흥분했나 봅니다. Topic of a detour. 신청곡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8823님께서 서로 이제는 처음과 사뭇 다른 주말의 찝찝한 데이트를 뒤로하고 비가 오는 출근길 쏟아지는 비만큼이나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메시지 주셨습니다. So things aren't quite the way they used to be after awkward kind of so-so weekend date. I'm driving to work in the rain and my mind is just as full as the skies, you know, pouring down. 그렇군요. 어떤 복잡한 심경이실지 제가 I can't quite fathom, you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in your on your mind, but I'm sure that you're I hope you feel fine. You feel better by listening to this song. 곡을 함께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또 그렇게 생각할 기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I think in a relationship, right? You know, especially if it is, you know, before you get married or, you know, if it's just a dating relationship, I think sometimes we all need a break and to kind of contemplate and to have a, you know, a midway checkpoint, sort of. 그런 시간이 또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존 메이어의 곡인데요. 8823님 신청곡입니다. Slow Dancing in the Burning Room.

Live version of John Mayer's Slow Dancing in the Burning Room 8823님 신청곡이었는데요 Hope you feel better 8823님 by listening to this song 우주정님께서 비 오는데 선곡이 최고입니다 기타 소리가 빗소리처럼 청량하네요 Very crisp guitar sound just like the raindrop perfect song to listen to on a day like today with raining and everything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곡들로 신청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곡 들어와서 또 곡 듣고 와서 또 뮤직 부티크 준비한 게 있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곡입니다 99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 뮤직 부티크 내용 이 목소리에 대해서 이 가수의 목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수의 목소리에도 분명히 유행이 있습니다. There are trends in singers' voices too. 굵고 낮은 목소리가 사랑을 받던 시대가 있었죠. There was a time when deep, powerful voices ruled the charts. Like, you know, Barry White. Hello, my name is Barry White. 기억하시죠? 뭐, Leonard Cohen 같은 저음의 보컬. And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거칠고 허스키한 보컬이 또 대세였던 때도 있었죠. Then came the era of you know, rough, raspy vocals, just like Bonnie Tyler that we talked about, who recently passed away. Last week we paid a tribute to Bonnie Tyler and her sort of a soul brother, Rod Stewart, both known for their raspy voice.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죠. 한국 가요계만 봐도 if you just you know think about Korean music scene, right? You won't be able to find that much of a raspy voice. 80년대, 90년대 뭐 이렇게 거친 어떤 허스키 보이스로 유명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고요. 또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에 따라 또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deep voice나 이제 husky voice 그 사이를 뭔가 좀 특별하게 채워온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But through every generation, one distinct sound.

sound has always stood out. That is a falsetto. 바로 이제 팔세토라고 이제 저희가 가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보컬이죠. 처음에 이제 팔세토가 나왔을 때는 신기한 어떤 보컬 테크닉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이 디스코의 상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팝 음악에서 굉장히 흔히 쓰이는 대표적인 목소리 중 하나가 되었었죠. 돼 있죠. So at first it was sort of like a vocal trick. And then it became the unmistakable sound of disco. And today, I think falsetto is one of the most expressive tools for a vocalist. 그래서 이제 시대를 따라 변해온 이 falsetto의 이 창법, 그 다음에 그런 곡들 한번 오늘 챙겨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에도 이 팔세토 보컬 물론 이제 이 성악에서의 가성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중음악에서의 이 팔세토 중심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First track is by Frankie Valli and the Frankie Valli라는 정말 이 걸출한 그 보컬리스트를 둔 The Four Seasons라는 그 밴드가 있었죠. 60s. 그 당시에 이 팔세토는 흔한 창법이 아니었습니다. You know, falsetto was actually far from a common vocal style back then. 하지만 이 프랭키 발리는 이 높은 그 가성이 무슨 악기 같은 느낌으로 진짜 자유롭게 음역을 넘나드는 그런 보컬이었습니다. So Frankie Valli had this ability to soar you know, almost effortlessly into unusually high register, almost like a musical instrument. 그래서 바로 이 곡, Sherry가 큰 히트를 치는데 이 프랭키 발리의 이 팔세토가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세토 스페셜 이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Frankie Valli and the Seasons, Sherry.

soft kind of falsetto that Brian Wilson featured with the Beach Boys music. 그래서 이 화음을 할 때도 이 falsetto에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한 화음이 또 이 Beach Boys만의 이 가성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So let's hear a good example of such, you know, use of falsetto with Beach Boys music.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Beach Boys의 Don't Worry, Baby.

Beach Boys, Don't Worry, Baby. Sort of different type of texture of falsetto vocal that you hear from the Frankie Valli and the Four Seasons. 뭔가 조금 더 이제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 들죠. So let's move on to the 70s. 70s, I think I would call it a golden era of falsetto. Falsetto가 완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디스코 음악과 함께 그 전성기가 왔다라고 말해도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I think it came with the genre disco. And I think it's also safe to say it came with the Bee Gees. Staying Alive라는 곡 아시죠? 그 곡 하나로 진짜 이 팔세토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I think it was very much a defining moment, I think, for falsetto, right?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오늘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 비지스의 곡들이 전반적으로 팔세토가 이제 주로 많이 보컬 테크닉으로 사용됐었는데 if you listen to a lot of Bee Gees song, I think falsetto is sort of their main weapon. 주 무기가 이제 팔세토였는데 Stayin' Alive만큼 유명한 곡은 아니지만 역시 팔세토를 잘 보여주는 가성을 잘 보여주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It's not as popular as Stayin' Alive. This is Bee Gees' Night Fever.

나이 피버 비지스였습니다. 맞아요. Stayin' Alive도 있지만은 Artificial Love로 이제 들리는 How Artificial Love도 이 좋은 예 중에 하나죠. 이 Wisdom님께서 Artificial Love는 아니지만 조트리오도 나왔으면 Yes. 조트리오도 나와야 되는데 그죠? 비지스 나오면. 그래서 How Deep Is Your Love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팔세토의 정말 전형이죠. 들어볼 거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지스입니다. How Deep Is Your Love.

So how deep is your love? Artificial love. Kind of, I would say, softer version of falsetto vocal that you can hear. 약간 공격적이고 날카롭진 않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falsetto vocal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죠. We're kind of running out of time. 그래서 다음 곡을 또 소개해드리면 이제 80년대 들어서는 뭐 이제 falsetto가 정말 뭐 대세로 자리 잡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I think you would hear that kind of a vocal style from Prince. Prince도 뭐 Kiss라는 곡 자체가 역시 거의 100% 팔세토로만 불리워진 그런 곡이죠. 하지만 이 곡 역시 if you listen to this song, features a Prince, just amazing falsetto vocal. I wanna be your lover. 들어볼까요?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That was Good Luck Babe by Chaperone. Good morning, everyone. Happy morning, morning groovers. Another happy and energetic morning has started. What are you guys all up to? Now let's go back to the opening. 몸에 좀 좋은 음식을 잘 이것저것 영양가 있게 챙겨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먹지 않는 것, 속을 좀 비우는 것, 이런 게 또 건강에 도움될 때가 많잖아요. 공복 시간을 좀 적당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지금 제가 아이컨택을 하고 있는데 공복 싫으다 이런 표정으로 누가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밖에서 근데 그 막 배가 부른 느낌보다는 약간의 그 공복 있는 느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래요. 예. 꼭 근데 이게 우리 몸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I mean, maybe we have been treating life like a shopping cart, always adding and just rarely removing. But some of the best upgrades don't come from getting more. I think they come from letting go of what we no longer need. So if you can just clear one little space today, whether in your room or in your mind, in your fridge, that might be enough to make the whole day feel a lot lighter.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비워내면서 조금 가벼운 그런 아침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오프닝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다 같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볼까요? let's go ahead and check out our lovely Morning Groovers messages. 오늘 1등으로 출석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반장님. Young H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Good morning, 반장님. 매일매일 출첵 감사합니다. 오늘 요즘에 뭔가 조금 조용하신 것 같기도 해요. 인사는 잘 건네주시는데 뭔가 저를 덜 놀리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 But anyways, I hope you have a happy day. Wonder Hop Morning Groover 오셨네요. Good morning입니다. 귀여운 티봉이랑 맞아요. I am currently cuddling 티봉이 because he's like the cutest ever. And it's a little chilly inside the studio. 그래서 가끔 좀 추울 때마다 이 벨벳 소재의 티봉이를 가끔 안고 있어요. Because I forgot to bring my extra jacket. Dr. Paper, good morning. 그리고 선샘 모닝 그룹 오셨고요.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두 시간 동안 함께 달려보아요. 그러니까요. I mean, 2 hours is kind of a long time, but also a short time. Depends on how you define it. 뭐 두 시간 정도면은 사실 맘만 먹으면 차만 안 막히면 저기 동해안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참 이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What's most important is how you spend that given times and it's gonna be awesome with you morning groovers.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굿모닝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께서도 안녕하시죠? 전 너무너무 안녕한 오늘입니다. 상민님 굿모닝 모닝 그루버스 and 펭귄킬러님도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고요. And of course our morning groover listening all the way from the central Europe 유럽에서 청취하고 계신 Benz Burrell says, Have a great day, everyone. You too, Benz. Isn't it really hot over there? I hope you, you know, stay safe, hydrated and everything. Please try to be, you know, safe out there if you are, you know, suffering from that heat.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You can say anything you would like to me. You can always participate in our show as long as you're tuned in. So waiting for your messages, we're gonna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nd this is like the signature segment of Morning Groove,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오늘의 질문 바로 드려볼까요? 오늘의 질문. 지금 당장 한 가지를 버릴 수 있다면 무엇을 버리고 싶나요? So it's gonna be all about throwing away today. If you could get rid of one thing right now, what would it be? If you could just let go of one thing today, what would it be? 그렇죠. 비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여태까지 좀 묵혀뒀던 것, 이것만큼은 좀 버리고 싶어요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t could be many receipts inside your wallet that you have been collecting. Those might be unnecessary, right? 슬프게도 지갑에 현금으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뭔가 영수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꼬깃꼬깃한 그런 영수증들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makeup products that are expired.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화장품일 수도 있고요. I also have some of those inside my drawers and I just don't know what to do. 은근히 또 화장품 잘 버리는 편이기는 한데 뭐 샘플이며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이런 거는 좀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많이 지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And also some shopping bags that you have been collecting because you thought that they might be necessary. 쇼핑백 은근히 많이들 모아두잖아요. 근데 모아둔 거에 비해서 나중에 별로 쓸 일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뭐가 있을까? 저는요, 제 차에 있는 그 세차 티켓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Because they're also expired. So tickets to get my car washed, yeah, they're all expired. They come out in those receipts forms.

And I don't need to use them anymore because the days are expired.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Oh my gosh, I have to confess, everyone. I have to empty out my fridge because, ooh, I have some of those sauces that are expired. 그래서 냉장고 안에 좀 버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과일을 썩히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 양념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 그렇게 날짜가 지난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냉동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Oh my gosh. 여러분, 저 되게 인간미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morning groovers, yes, this is w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oday. 지금 버릴 수 있다면은 무엇을 버리고 싶나요? If you could get rid of one thing, you know, what would it be? Let me know.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Viobo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l right, let's get to a song break. This is Sigala and Ella Yuri. Came here for love.

0: So, morning groovers, what do you guys want to throw away? What do you want to get rid of? 우리 모닝 그루버들은 어떤 것 버리고 싶은가요? 우리 토토 모닝 그루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Welcome back to Morning Groove. And they answered. 먹다가 남은 과자 집게로 집어서 찬장에 넣어둔 게몇 개인지 눅눅해져서 못 먹을 듯하네요. 버려야겠어요. I don't even know how many half-eaten bags of chips I have clipped, shut, and left it in the cupboard. They have probably all gone stale by now. I guess it is time to throw them out. 좀 보내드립시다. 네, 거의 뭐 과자의 형태도 아닐 것 같은데, 거의 과자 죽이 돼버릴 것 같은데, 날씨도 지금 되게 습하고 이래서 과자가 엄청 금방 눅눅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봉지 뜯어가지고 다 드실 자신이 없으시면은 안 뜯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아, 맞다. 저도 과자 있어요, 찬장에. 어머, 세상에. Thank you for reminding me about this. I've just realized that I also have those cookies inside my cupboard that I have to get rid of. 어머나, 세상에. 여름에는 참 음식 조심해야 돼요. It's important to, you know, take a good care of the food that you're eating, especially during this hot summer time, everyone. 또 잔소리꾼 썸머가 등장을 했군요. 우리 서비 모닝 그룹어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and Benny, hello! How are you? Good morning, summer pretty. So pretty today, and morning groovers. Oh, thank you, thank you. So I guess you're watching me at this moment. I love this kind of compliments. 이런 칭찬 100점 만점 1000점입니다. 감사해요. 7641 Morning Groover says 수영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출석합니다. 이따가 8시 넘어서 출근할 때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ooks like you are having quite a busy morning and you will tune in at 8 o'clock today in the morning. 꼭 오실 거죠? 저 우기기기 모닝그루머만 찾을 거예요. 8시에 아셨죠? 저한테 내뱉은 말을 항상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 아직도 막 비오고 이래가지고 뭐 자동차에 습기도 빨리 차고 막 이러더라고요. So always be careful when you're driving on the road. Okay, so let's read more messages regarding our MG Q&A. Our new Morning Groover 7298 Morning Groover responded. 저는요, 남을 신경 쓰는 예민함을 버리고 싶어요. I wish I could stop being so sensitive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Okay, so it's about your character, your personality, and one of your personalities, you want to be less sensitive to other people. I know, right? Totally, absolutely. Because you just cannot carry on with the things that you have to do if you're acting this way. I'm a sensitive person myself too, so I totally feel you. 제가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사실 누구나 떠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옆 테이블이 좋았어 가자 막 이러면서 그때 막 건매사를 하면서 막 되게 회식을 즐겁게 하는 곳이 있었어요. 막 위하여 막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 회사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I was just with my friend quietly having Korean barbecue. 근데 막 제가 알면서도 시끄러워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But they're supposed to be loud at a restaurant, right? 그래서 나 좀 예민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나만 손해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죠? 근데 좀 그래요. 세상이. Morning Groovy. Hello. I love your nickname. Happy day I am the Morning Groovy and I can throw away all. 도달하기 힘드는 목적들이라고. 이렇게 또 래퍼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좋아요. 모든 걸 다 버릴 수도 있죠. 갖다 그냥 다 버려버리고 새 출발하는 그런 attitude 가끔씩 필요한 것 같아요. You know, just throw away everything that you can, you know? Empty your stomach, empty your desk, empty your room, empty your house, and just start all over! Jenny's th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와이프가 요즘 계속 추락하기만 하는 주식을 보면서 매일 한숨만 쉬네요. 버리고 싶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Good morning. It's not about me. It is actually my wife. She has been sighing every day as she watches her stocks keep falling. She says that she just wants to dump them already. 또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그 매일 땡땡에서 이 주식 관련된 그 라이브 프로그램을 봤는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코너였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요. 아, 저 이 주식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데 모든 답이 다 아, 홀딩하세요. 장기 투자하세요. 이거였어요.
1: So I was thinking to myself, hey, I can say that for everyone too.
0: 이 말은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바이오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 바이오는 아직입니다. 네, 홀딩하세요. 홀딩하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제가 이런 주식이 있는데요. 아, 이런 주식이 있군요. 홀딩하세요. 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 종목을 다 홀딩하라고 했거든요. 홀딩하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I am no, you know, I'm not a professional.

in stocks. So, yeah, just don't believe me too much.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홀딩을 하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anyways, be a little careful when it comes to throwing away your stocks. 다른 거는 제가 막 버리세요, 갖다 버려요 이러는데 주식만큼은 조금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우.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버리고 싶은 것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 to throw away, everyone. Let's now have a listen to Sabrina Carpenter's House Tour.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벤슨분의 노래 제 남편 알람 노래라 정말 징글징글. 그래도 깨서 들으니 좋네요. 와, 아침마다 그러면 Please stay, I want you 막 이러면서 굉장히 rock'n'roll 하면서 일어나실 것 같은데 현지는 그렇지 않죠? 알람 끄고 그 노래 또 들리고 And it just goes on and on and on. 공교롭게도 이렇게 저희가 알람 노래를 틀어드렸는데 좋은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람 설정을 해주셨고, I think that's the reason why we have to, you know, consistently change the alarm sound so that we don't hate a certain type of music. 어떤 노래를 저희가 싫어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주기적으로 바꿔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펭귄 킬러, this is regarding what they want to throw away. 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펭귄 킬러께서는 지금 당장 아, 나의 살들을 버리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f you translate this literally, it says, I want to get rid of my skin, but that's not the case. I guess you're referring to, I want to get rid of my fat. So maybe you want to go on an instant diet just like that? 아, 또 이렇게 너무 쉽게 가시려고 한다. 다이어트는 정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뛰고, 안 먹고. 우리 몸에 혹독하게 하는 걸수록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면은 뭐 살도 빠지고, 몸에 혹독할수록 막 근력도 생기고, 막 앉아가지고 막 5시간 공부하면 엉덩이 아파 미치겠는데 또 그렇게 하면 지식이 쌓이고. Why do we always have to torture ourselves, right? But the torturing things are actually good for ourselves. So how ironic. 그냥 누워있는 게 몸에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빈둥빈둥 되는 게내 뇌에 좀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Benny Morning Groover. I want to get rid of the traffic jam during rush hour, although it is hard to handle, but I wish. And then also requested a song, Rush Hour by Monsta X. Of course, it's kind of a global phenomenon, right? I believe that it's kind of worse over there in the Philippines, just like Korea.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게 차 막히고 이런 거는

그런 차 이제 나와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뭔가 스킵해서 껑충 하고 갑자기 뭐 서해안 갔다가 동해안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이런 일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Morning Gi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 to throw away. 버리고 싶은 걸 알려주세요. We are having some creative answers and I'm loving it. 굉장히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또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창의적인 그리고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재미없어도 괜찮으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For all the people who are struggling in this rush hour, here is Monsta X. Rush hour.

That was When I Get Old by Christopher and 청아. 하진님 오셨습니다. 하진님, what's up, Good morning입니다. 인사 건네주셨고요.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asked a question.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지난번부터 궁금해서, 왜 PD님은 썸머인가요? 이전에 설명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몰라서요. 여름이 좋아서 예전에 영어 이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ey asked the question, why I am summer? Why my name is summer? Good question. And yes, I have answered this question already, but since you have missed out and since there might be other morning groovers that might be curious, I will let you know. 제가 왜 summer냐면요. 여름처럼 뜨겁고 핫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So that was my English name since I was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때 영어 회화 시간에 이제 미군들이 와가지고 영어 회화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미군 분께서 저한테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럼 추천해주는 이름으로 평생 쓰겠다. 이런 농담을 했거든요. So this guy, this military guy, recommended me names like, I don't know what names came up, but I just didn't like it. 뭐 여러 이름들을 막 추천을 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했더니 갑자기, let me think. How about summer? 이러시는데 제가, summer 완전 좋은데? 이래서 그냥 summer가 되었습니다. So that is why I'm summer. summer처럼 핫한 여자라서 summer이고 싶지만,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이름이 summer여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summer예요. winter랑 어떤 평행이론, winter랑 괜히 엮이고 싶다. Anyways. 제가 조금 더 헛소리하기 전에 MG Q&A 답 읽어보도록 할게요. So before I say something more stupid, let's go ahead and read answers for MG Q&A. What do you want to get rid of? 여러분들 뭘 버리고 싶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 멤버의 취미 중에 하나인, 뭐,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집에 항상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버리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짜 남편이 막 캠핑 취미인데, 캠핑 가지도 않으면서 물건만 엄청 사서 막 쌓아놔요. 다 버리고 싶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남편이 막 신발 신지도 않는데, 신발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막, 옷장에 한 무더기가 있는데, 다 버리고 싶은데, 혼날 것 같아서 못 버려요. 막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답이 올것 같은데,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저는 집에 있는 술을 버리고 싶어요. 때로는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생활과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want to get rid of all the alcohols in my home because obviously that deteriorates my health and also my life patterns. Duh, throw them away. 버리세요. It's so easy. Just throw the liquid in the toilet. 이렇게 콸콸콸콸콸 이렇게 버리면 또그 희열이 있거든요.

자를 때 콸콸콸이 아니라 버릴 때 콸콸콸 하는 그 히어. 아, 근데 비싼 건가? 비싼 거는 좀 어디 선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이미 안다는 것 자체, 버린다라는 마음, 이게 뭐 잘못된 음주 습관이 내 생활을 망친다라는 것을 아는 지부터가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So you are basically aware of yourself. 그러니까 가끔씩 즐기면 좋지만 또 너무 많게 되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죠. 네. 선셋 모닝그룹은 예쁘다고 못 버리고 말려둔 드라이 플라워들 과감하게 보내줘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호흡기에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So those dry flowers that I've been collecting because they were so pretty, I don't think they're really good for our respiratory system. Oh, really? 저는 그 드라이 플라워들 이렇게 말린 꽃을 그 약간 미신인데 집에 이렇게 오래 두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걸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거든요. So I don't have any backup reason for this because I just picked it up somewhere. So I might be wrong. 근데 이 드라이 플라워가 그리고 나중에 벌레도 생긴다고 한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저는 생화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생화를 좀 주기적으로 저한테 사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꽃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디에서든 뭐 회사에서 받든 뭐 어디에서 받든. 드라이 플라워 근데 어떻게 버려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 그 종량제 봉지에다가 그 예쁜 꽃들을 막 버린다라는 게 선생님 너무 마음 아프시겠어요. 눈물을 조금 이렇게 삼키시고 예,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들아 안녕. 우리 서비 모닝 그룹은 또 예민함 버리고 싶어요. 프로젝트의 막바지라서 예민하네요.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듣고 싶어요. So I wanna get rid of my sensitive feelings. 근데 예민한 게막 그래요. 예민하면 뭐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좀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할 때좀 꼼꼼해지는 거는 있거든요. I've seen many colleagues, producers being sensitive, and that actually helps. 뭐 방송을 막 운영을 할때뭐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든지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they're able to pick up what others think, what others' intentions are, and everything. They're able to kind of like prospect the future a little bit. 다양한 변수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if you think you're sensitive, you know, consider it as a good character also.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이럴 때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파이팅의 메시지 제가 팍팍팍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한 시간이 지났군요. 여러분들,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당장 버릴 수 있다면 무엇을 버리고 싶은지, if you could let go or throw away one thing, what would it be?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Alright,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subby morning groover. This is Haze featuring 신용재, 비도 오고 그래서.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Hello, everyone.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your host, Summer, and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Okay, let's read more of your messages. 우리 코코 모닝 그룹어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뜨겁고 핫한 썸머 누나 맞아요. I'm hot. That's why I'm called Summer. 뻔뻔해져야지. 핫한 썸머와 함께하고 계신 핫한 Summer Day, Summer 아침입니다. Triple Summer right there. Okay, so for our MG Q&A question, we'r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we just want to throw away. 아, 진짜 좀 버리고 싶다 싶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So Ben Spurl says, let's get rid of all fossil-fueled vehicles, solar and wind power for everything, including factories, smartphones, radios, flashlights, and even wristwatches. Let's all get rid of the troubles imposed on TBS EFM. Well, first of all, okay then, if we get rid of those fossil-fueled vehicles and everything, let's go back to the Stone Age. 원시시대로 돌아가보는 걸로. But I get you. I get what you mean. I totally get your intention. I was just kidding. And of course, yes, all the troubles imposed on TBS EFM. Thank you for reminding us about that. TBS에는 어떤 그 문제점들 이런 것도 좀 다 없어지면 안 될까? TBS 말고요. TBS should not be thrown away at all. It should stay because obviously we want to produce good programs for our lovely listeners. So we should stay or the problems should go away. 문제들은 사라지고 TBS는 영원하라! 라는 외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어떤 것들 버리고 싶으신지 한 분 한 분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밖에 계시는 감독님은 뭘 버리고 싶으신가요? 혹시 버리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뭔가 맥시멀리스트의 그런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아니에요. 미니멀리스트신가요? 뭐 버릴 게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와, 저 어떻게 입모양만 보고 다 이렇게 읽는 거지? 와, 저 진짜 스킬 있다.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미니멀리스트신 것 같고 맥시멀리스트세요? 아니에요? 그렇군요.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또 박원희 팀장님을 몰라요. 아, 뭐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 여러 개 좀 사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So what she would do is that she would use all different kind of products. You know, when it comes to like skincare, for example, if it suits our skin, we would usually stick with the skincare products, right? But she just gets tired of them so quickly that she would just go for some other products. 그래서 뭐 스킨케어 이런 게 내 피부에 아무리 맞아도 다음엔 이거 사볼까? 저거 사볼까? 이니 미니 마니 모 막 이러면서 즐겁게 쇼핑을 하신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안 맞는 거는 또 그대로 있고 막 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약간 이게 되게 의외였던 점이에요. 그냥 막 귀찮아가지고 한 가지 쓰면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사실 것 같은 이미지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 약간 이런 게 좀 있으셔가지고 너무 매력적이세요. Such a charming person indeed.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내가 버리고 싶은 것들, 버려야 되는 것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 to let go or just throw away.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 TBS EFM으로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다시 보기 다시 듣기는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하십니다. 그쪽으로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I'm kind of satisfied because we have like more than 500 subscribers already. 갑자기 500명의 이상의 구독자가 생겨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열심히 썸네일도 만들고 막 편집해서 올리고 한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여러분들 1000명까지 또 채워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Anyways, Morning Groovers, today we have a segment lined up that is Remake Rewind, where we get to listen to some throwback jams and also some of the songs that are remade. So we're gonna get to all of that. We're gonna get to some music talk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our Sunset Morning Groover, Miley Cyrus.

Flowers 모그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히히 꽃들아 안녕. 벌써 마음 아파. 좋아요. 마음 아프게 또 눈물 이렇게 하나씩 흘리면서 꽃 버리시면서 들으시라고.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Miley Cyrus, Flowers.

깔끔하게 시작하는 코인 노래방 도착하셨습니다. Welcome. Please be seated. Oh, actually, in fact, don't be seated. Stand up and keep on dancing because it's time to party, party on this lovely, lovely morning.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계십니다. Do you guys ever remember the first time that we met together here on Morning Group? Like, how did you encounter Morning Group? How did you find out about us? 여러분들 저와의 그런 첫 만남, 계획되지 않은 그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어땠어요? 채널 돌리다가 어? 뭐지? 만남은 걔는 어려워. 어렵지만 우리는 습관이 형성되고 이렇게 모닝그룹 커뮤니티가 되고 이제는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Now we're so close together. We're like the closest neighbors that we are always together. The first time is always difficult, but the second time, the third time, so much easier. And that's just how life is right now. 여러분들, right now, we are going to provide you a fun TMI quiz question.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TMI 퀴즈 나가도록 할 거예요. Of course, the TMI is going to be about me, Summer. 저에 대한 TMI입니다. 좋아요.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대답해 주세요. Be quick, be quick. Move your fingers. If you're driving, don't move your fingers and look front, okay? 자, 질문 나갑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을 삼켜가지고 밤에 계속 기침을 했는데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참고로 음식이 아닙니다. So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on coughing all the night. What on earth do you think I swallowed? 제가 뭘 삼켰을까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is not food. 자, 제가 어젯밤에 무엇을 삼키고 고생을 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Boynan Radio. 정말 TMI죠?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어제 딱 생각했어요. 오케이, 이거 내일 TMI다. 오케이, 투어스 OPPA들 가셨고요. Now we have the cutest ever girl group, Eileen Magnetic 듣고 계십니다. 신곡이 많은데 전 이 노래가 유독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We're going to listen to a Magnetic. Uh-oh. 9743 Morning Group said. 아, 대박! Nirvana 에 미쳐있던 중딩 시절 소원. 노래 굿굿 DJ는 기운이 활기차셔서 하루 시작도 기운내서 해보겠습니다. 우! 활기찬 저와 Nirvana의 combination. Go Nirvana, go Summer. 이런 조합이 있는 모닝 그룹입니다. So please take a listen to it every single day and your life will be so much better. A new morning giver said 1743. 아까 라디오 헤드의 크립 나올 때 다음 노래는 너바나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구리 팀장님 선곡에 감탄하고 있어요. 저랑 텔레파시 통했네요. 덕분에 금요일 출근길 신나게 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Oh my gosh, what a coincidence. You thought about Nirvana would be played after Radiohead and we played it for you. So all these kind of magic happens here on Morning Groove. It's like a magical wonderland. So just keep on listening, trust us. 그러니까 저희 믿고 계속 듣기만 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귀만 여셔가지고 편안하게 듣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막 고막이 막 댄스 댄스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어? 더 들어줘? 모닝 그룹을 틀어줘? 이렇게 외침을 할 거예요. Okay. 정답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You. 여러분들 같이 불러. You. 자, 펭귄킬러님께서 여의주 딱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답들 여러분 많이들 보내고 계시죠? 어디 한번 볼까요? 1398, a new morning groover said You swallowed air or your spit. 공기 아니면 침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Sometimes you would swallow your spit and then like it would make you cough all day long, right? 침 잘못 삼키면 위험해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께서는 정답은 머리카락. Is this even possible? 머리카락 삼킬 수가 있나요? 아, 머리카락이 짧으면 좀 가능할 수는 있겠다. Like, maybe you wouldn't like intend to do it? 저 머리가 길기도 하고 머리가 저는 혀에서 걸려요, 무조건. 입안에 들어가면 아, 머리카락 막 이러면서 막 뱉거든요. So, definitely it's not my hair that I swallowed yesterday.
happy live morning 노래방. 노래방 time 해주시고 혹시 머리카락 wow, how can you be thinking about me swirling my hair? 어떻게 머리카락이라 생각하실 수가 있지? 땡땡땡땡입니다. 혀에서 이미 걸려버려요. 아 왔습니다. My favorite Omnis, my all-time favorite Blackpink original soundtrack. 트랙 맞아?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요즘 나와도 떴을 노래예요. So this is Jennie, Loje, Lisa, and Jisoo. 어렸을 때 풋풋했던 시절 우리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나를 터질 것처럼 안아줘. 여러분들 열심히 맞추고 계시네. 선생님 목이 뭐예요? 제가 목이를 어떻게 삼깁니까? 제가 사우정이에요. 나와! 이런 목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오, 정말 상상만 해도 disgusting. How can you be saying that I would swallow my mosquitoes? 그러니까 모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다 같이 불러요.

Like, it's your last day, everyone. Enjoy it to the max. Okay, looks like somebody didn't get the question. For example, 9743 monitor asked, 네? 운전하느라고 문제를 못 들음. Okay, okay. One more time, one more time. Encore, encore. 자, 다시 TMI 퀴즈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삼켜서 밤에 계속 기침을 했어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음식을 삼킨 게 아닙니다.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coughing all through the night. What did I swallow? It's not food. 떡지껍처럼 안 나죠.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와, 제니 언니가 목청이 너무 좋네.

Alexa, 76297. 과일 씨? 어, 아니요. 땡. 오, 무서운데. 제가 어제 자두 먹었거든요. 근데 자두 씨가 진짜 이따만 하잖아요. So no, that's not the answer. Try again, try again. 아, 약간 힌트를 드려야 되나? Okay, after reading this one more message, I'm going to provide you guys a hint, okay? 9743 Morning River said, 삼키다, 먼지? Did you swallow some dust? 먼지는 뭐 맨날 삼키지 않나요? 공기가 안 좋은 데 있으면 맨날 삼키고 있죠. 코로 삼키고, 입으로 삼키고. Yeah, I think I would swallow this every single day when I'm in a place where it's kind of dusty. 자, okay,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Looks like you guys need one. 웃겨가지고 문자 오는데. 어쨌든, 힌트는, it has to do with a product. 어떤 제품이에요, 제품. 아셨죠? 제품을 제가 의도치 않게 삼켜버렸어요. So, by accident, I ended up swallowing it just a little bit. Not even too much, just a little bit. And then I ended up coughing. Oh my god. Jenny, come on! This is Tame Impala featuring Jenny.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뭐예요? I am your Dracula, the worst nightmare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 Dracula 언니가 잡아먹을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This has been one of my favorite jams to listen to these days. Alright. 대리님께서 썸머가 삼킨 것 정답. 커피! 커피 삼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커피 그리고 잘 나지도 않아요. I rarely have my nosebleed, so no, that's not the answer. 우리 이영주님께서는요, 소화제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또 땡입니다. 어떡해요, 여러분들. 맨날 어렵죠? It's so difficult every single week, and I don't know what to do. 생일키로님께서는요, 포기하셨어요. Looks like you gave up. You'd be just like, enjoy the music anyway. 그냥 음악 즐겨. 이 시간쯤 되면 자괴감 들어. 화를 삼키셨나요? Did you swallow your anger? 아니요, 어제 화 안 났어요. 어제 저 화나게 한 사람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땡땡땡. 오케이, 또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것 중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This is a product that we use every single day. And it's quite spicy. A little spicy. 약간 매우 맵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데 정말 매일 하루에 많게는 세 번. So you would use this product 3 times a day or 2 times a day. 아, 정답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우리 7629 모닝 그룹어 비닐 조각이라고 해주셨는데 땡입니다. 첫 문자인데 읽어주셨다고 좋아하셨는데 땡이요.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에는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까? Okay, finally, morning viewers. Oh my gosh, we have an answer. 정답 들어왔습니다. 9743 모닝그룹어, 1398 모닝그룹어께서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저 치약 삼켰어요, 모닝그룹어들. 진짜 TMI에서 이런 TMI가 어딨어요. 9743 모닝그룹어께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정답이 궁금해서 못 내리는 치약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Now you can get off your car now. Yeah, now your curiosity is solved. So you can get off your car and move on and, you know, continue with your day. 여러분들을 이렇게 차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매력이 있구나. 558 모닝그룹어도 굿모닝, 오늘은 얌전히 하려고 했는데 치약 삼키셨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s, finally you have realized that I have

my toothpaste while I was brushing my teeth yesterday. 여러분들 민정미남함도 시작이라고 했었는데 So this is what happened. I was brushing my teeth and I actually stayed at my parents' place yesterday. So I was talking to my dad while brushing my teeth. You know, I'm such a talkative person that I would just come outside the restroom while brushing my teeth to talk to someone. 제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를 닦으면서도 밖에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닦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딕션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아빠랑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악!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제가 삼킨 거죠. 그래서 I ran to the restroom and I spit it out but it just won't come off. 그래서 계속 막 기침을 하면서 나중에 막 다 헹구고 해도 기침이 한 시간 동안 계속 나더라고요. So I was talking to my dad. Oh my gosh, I keep on coughing. I just swallowed some toothpaste. And he was like, 하하하, 아빠가 쌤촉이다 막 이랬거든요. So that's what happened yesterday, 여러분들. 저의 조금 TMI였어요. 근데 치약을 삼킨 순간 꽤나 행복했습니다. 아, 내일 TMI 뭐 하지 하다가 이거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피소드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넌 저도 예뻐해 주세요. We are listening to Day 6 예뻤어 듣고 있습니다. 네가 이를 닦는 그 모습조차도

0: 남자 밴드 중에서도 굉장히 피치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So I think they sing at the highest pitch. Even though they are a boy band. 오, 어쩜. 특히 이 원필 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영케이 씨 파트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원필 씨 나오면은 하악! 이러면서 꾀꼬리 소리가 나오는데. Morning Groovers, I really hope you guys to be extra careful when it comes to brushing your teeth. Don't try to have any conversation when you're brushing your teeth, even if you want to. 이를 닦을 때는 이래서 입만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For 3 minutes, you have to sit still or stand still in front of the mirror and just like wipe your and brush out your teeth. That's so boring. And I just had too much to talk to, so that's what I did. I ended up having an accident.
1: 여러분들 이런 사고 당하려면은 입 닦을 때는 3분 법칙을 지키시고 떠들지 않는다, 핸드폰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너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도대체 누가 입 닦으면서 얘기하니? 라고 하실 수 있지만 just in case, because I'm always worried about you.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more of Morning Groove. 제 침을 좀 더 삼키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드릴게요. I'll be back for news headlines and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나머지 노래 제가 들려드릴 시간 드릴게요. Day 6의

0: Now back to our topic. What do you guys want to throw away at this moment? What do you want to let go of? 내가 당장 버리고 싶은 것 무엇인지?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운동 가기 전에 빵집부터 가는 저의 신용카드를 버려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please get rid of my credit card because I always stop by a bakery before heading off to the gym. 아니 왜요? 너무 밸런스가 잘 맞는 거 아니에요? 빵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셔서 소화하시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복에 뭔가 그 격렬한 운동을 하면은 어지럽잖아요. 그쵸?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저의 유혹? 오늘도 빵집 런 하셨나요? 대단한 빵집이네. 운동 되게 일찍 하시잖아요. 체육부장님께서. 근데 그 전에 빵집을 딱 오픈을 해가지고 그 냄새 유혹에 내가 결국에는 져버리게 만드는 I do like the strategy of this bakery, you know, opening up so early in the morning so that a person like 체육부장님 can stop by. 무슨 빵이 거기서 제일 맛있나요? 우리 닥터페이퍼님께서는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노화를 버리고 싶네요. 젊은 시절 생각으로 몸을 쓰면 아, 많이 아프네요. 신청곡은 황신의 밴드의 짬뽕입니다. 비가 내려 외로운 날엔 그대여 짬뽕을 먹자. If I could, I'd love to throw away aging itself. Because these days, whenever I push my body like I did when I was younger, I end up paying for it and with aches and pains.
1: 대가가 좀 따르기 시작하는 게 바로 노화인 건가요? 뭔가 운동하면 힘들고 뭐 좀만 하면 아프고 슬퍼지는.

있으면 근데 애기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볼이 빵빵하고 탄력적이어가지고 뭐를 이렇게 뭔가 눌러도 그냥 뽀잉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볼을 가지고 있죠. 제가 최근에 애기 볼 만져봐서 아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This is human nature. 우리 민준 리나맘께서는요, 저는 버리고 싶은 게 없어요. 모든 것에 추억이 있어서. 못 버리고 쌓아두는 타입입니다. 어제도 듣다가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운전하느라 보내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매일같이 잘 듣고 있어요. 저 신청곡이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나 데이식스의 노래 아무거나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듣고 싶어요. 요즘에 푹 빠져 있거든요. Well, first of all, if you send in a song request and if you ask me to choose between Taylor Swift and Day6, that would have to be Day6 for me. 저 아시잖아요, Day6 좋아하는 거. 그래서 우선 데이식스 노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Let's get it, DJ. 바바바바바. 이거 하고 나서 되게 눈치 보이네. 안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민율리나 맘 혹시 F신가요? 주로 이제 뭔가 추억에 뭔가 이렇게 얽혀 있는 물건들을 못 버리는 보통 F가 많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크리스티나 선배님이 딱 그렇거든요. So if you go to her desk in the office, she would have everything stacked up. 뭐 5년 전에 뭐 청취자한테 받았던 그 편지, 선물, 뭐 그런 거 당연히 버리지 않기는 한데 그냥 진짜 약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I think it took her like a week to clear out her desk. Actually, it's not really fully cleared out until now. 지금도 완벽하게 클리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받은 뭐그 풍선 같은 거 아직도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너무 귀여우신 분들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게 없어갖고 그냥 다 버리고 후회하고 나중에 그거 어디 갔지?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걸 정리정돈을 좀잘 해버릇 해야겠어요. 그쵸? Anyways, 민준아 니나 맘, you're full of so good memories out there. 좋은 추억들이 이렇게 많으시군요. 지금 모닝그루브 듣는 순간도 좋은 추억일 거예요. 그리고 무리해서 문자 안 보내셔도 이렇게 또잘 듣고 계신 거 제가 다 압니다. 압뇨. 민준 니나 맘, such a lovely morning groover indeed. 좋습니다. Looks like DJ Ba has picked a song for our 민준 니나 맘.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Day 6. Welcome to the show.

That was Hwang Sin-hye Band with Jjampong, requested by our Dr. Paper Morning Groover. Dr. Paper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는요, 남편이 알리에서 싸다고 구입한 생활템들 버리고 싶어요. 마늘 다지기, 계란 노른자 불리기, 쌀 씻는 플라스틱 용기, 수저 불리는 통, 폐기름 모으는 통 등등 여기저기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서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이 당근 알림 맞춰놓고 받아오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고 싶어요. So my husband keeps buying cheap household gadgets from Ali. Things like a garlic chopper, an egg yolk separator, a plastic rice washing bowl and so on. They're just taking up space all over the house. So I would love to get rid of them.

근데 계란 노른자 불리기 이런 거 요리할 때 많이 쓰지 않아요? 마늘 다지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통통한 마늘 그냥 싸게 사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지면 되고. 쌀 씻는 플라스틱 용기? 이것도 쌀을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So we eat rice every day, so I believe that you can also use this rice washing bowl. 수저 불리는 통. 이것도 중요하죠. 설거지할 때 불려야 이제 하니까 다 필요한 거 아닌가? 제가 이제 나중에 그 해피라이프님의 남편의 미래일까요? 쓸데없이 막 물건 이렇게 막 사놓고 안 쓰기? 이런 거는 근데 중고거래 하기 딱 좋은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Because people would look for this kind of random stuff somewhere and they'll be like, I don't know if I should buy this. Is there any cheaper way I can buy this? And they would go on to the Carrot app and just, look for it. 근데 몰래 팔면 또 상처받으실 수도 있겠다. 계란 노른자 불리기 어디 갔어?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뭐 그러게? 뭐 어디 갔지? 이러면서. 코코님께서는요. 남의 편을 버리고 싶은데 라고 해주셨어요. So you want to get rid of your husband? I hope you're not referring to your husband. 남의 편, 남편. 남편 왜 버리고 싶으세요? 왜요, 왜요? 비 오는 날 듣고 싶은 박하요비의 라이 신청하면 안 될까요? 아, 버리고 싶다는 거 거짓말이구나 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오케이. 천둥 소리와 함께 오늘도 모닝 그루버님들 TBS 파이팅! 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this lovely message. Thank you for rooting for TBS. 좋습니다, 모닝 그루버스.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today. I had so much fun thanks to you guys.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코코님. This is 박하요비의 Lie.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and safe day. Goodbye, morning groovers.